0: 엘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0: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성령의 은사를 Breathe on me, breath of God. 글래드의 찬양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아카펠라 곡이었고요. 이어서 전설적인 컨트리 뮤직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윌리 넬슨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s 함께 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글 보내실 때 사진 첨부하실 때 100원 듭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주시거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주중에는 이 시간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가 방송되고요. 주일 이 시간에는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로 여러분께 찬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아침 여러분은 어디에서 찬양을 들으시는지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찬양 신청곡과 사연은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일 이 시간에 보내드릴게요. 후니써니님,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빅밴드 콰데스의 찬양으로 주일 예배 준비하고자 합니다. 콰데스의 찬양곡 부탁드려요 하셨나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준비했고요. 이어서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보내드립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이승현 교수의 성령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고자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영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들의 육체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을 듣기 위해 성령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우리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을 이용하려는 죄악된 경향이 있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온전케 하시는데 자신의 사역을 집중하고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개개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것인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사모하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의 거룩한 변화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받은 방언과 치료와 예언과 말씀의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해 보았는가? 성령은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을 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새 인류를 창조해 가고자 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그들의 거룩한 성품이 되기를 원하신다.

0: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You are good. Integrity Music Group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우리 주의 성령이 When the Spirit of the Lord 킴 루더포드와 아론 린세이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동근님께서는 방금 전 유아동 예배를 마치고 교사 선생님들과 잠시 차 한잔하며 우리 아이들 재롱에 까르르 웃으며 교제 중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양육의 사명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 교회 학교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바람대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0316번께서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감사히 듣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창수님께서는 여러 곡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곡 보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PK 장광호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옹기장이의 찬양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일 글의 창가 이명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3186번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부탁과 명령 잘 이행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예수전도단과 양진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CBS 노컷뉴스 듣고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4: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0: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 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 지원과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만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들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기자단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백악관 단지 외곽의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에비뉴 북서쪽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성에 따라 백악관 북쪽 잔디밭에 있던 취재진이 브리핑실 내부로 긴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으나 무사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감소 추세에도 장기 실업자는 30% 이상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루마니아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가 제79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0.5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사이플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우물정 1212 이 번호로 문자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 찬양 함께 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비둘기 같이 온유한 브라운 워십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그대 찬가 이명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신혜숙님께서는 어느새 가정의 달도 끝자락이네요. 연휴를 맞아서 딸이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다고. 요즘 딸과 많이 토닥여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효녀, 착한 딸,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행 중에 모든 거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힐링하고 세임받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시네요. 더불어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잠언 14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신혜숙님 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셀라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네요. Standing on the Promises.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Count Your Blessings 세바스찬 댄레이와 지미 라헤이의 곡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한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릴게요.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일 보내십시오.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사사기 16장의 말씀, 삼손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의 이 말씀은 13장

14장, 15장, 16장 사사기 중에 사사 중에 가장 긴 장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요, 다시라는 표현이, 다시. 바로 이 앞에 기드온과 여러분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죠. 기드온 때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산속에 피신당해서 동굴에서 웅덩이에서 숨어서 농사짓고 살다가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모든 농작물과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켜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7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으로부터 구원 받았는데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이제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살아요. 7년이 아니라 40년. 여러분,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의 악순환, 죄의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반복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정말 이 죄는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열매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든지 환경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여러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 현상에 집중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만 늘 애쓰면 다음에 또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시죠. 여러분, 근데 삼손의 이 사사가 출생했었을 때의 이야기가 성경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경건한 마누아라고 하는 가정에 임하셔서 내가 너희 집에 아들을, 원래 부림의 가정인데 아들을 주리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가 있죠. 부정한 것을 몸에 대거나 먹지 않고, 그리고 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를 나실인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수태고지를 하는 인물들은 몇 명 안 돼요. 수태고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내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획을 긋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역사의 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죠. BC와 AD가 나눠지는 역사의 획을 그어지죠.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 여러분, 한나 역시 수태고지를 받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긋지긋한 40년의 억압, 압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한 획을 긋고자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한 획을 긋고자 하는 의미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삼손은 한평생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으로 드려져요. 나실인은 세상의 부정한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흉내 낼 수 없는 육체의

0: 힘을 줬어요.
1: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압제당한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줬어요.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보면 삼손이 딤나의 포도원에서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마치 양 잡듯이 그렇게 잡아요. 엄청난 힘이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갖고 블레셋 곡식밭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레이에서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죠. 적수가 없는 영웅 중에 영웅의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던 힘을 통해서. 그런데 이 화려한 영웅당 이면에 이미 14장과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타락의 전조가 흐르고 있어요. 나신으로서 만지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 있었던 꿀을 먹기도 하고 나신의 정결함을 가볍게 여기고 특별히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고집하여서 신앙 공동체, 유다 신앙 공동체에 우려를 쌓게 되죠. 가장 심각한 것은 딤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마지막에는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욕에 물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과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병광세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참혹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주신 고귀한 힘과 은사를 삼손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데 남용했어요.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성전인 몸을 욕망이 춤추는 타락한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날이 나실인은 이 어려운 시대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때요? 여러분 바로 적군에게 재주 부리는 것으로 전락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그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제가 묵상해 보건대 14장 3절에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PPT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보세요. 14장 3절 말씀. 여러분 그 14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소서. 딤나에서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을 보고서 욕정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래요. 여기서 좋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이 내 눈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집에 가서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14장, 15장, 16장에 특별히 15장, 1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한 7, 8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박이라는 단어예요. 결박. 삼손이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는 결박이에요. 그가 왜 결박당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결박당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는 무서운 결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삼손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결박이 사로잡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기생을 찾았고 드릴라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는 모든 과정을 뭐 사회에서는 이것을 중독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한잔 하는 것을 좋아하고 게임 짜릿함을 좋아하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했어요. 삼손도 처음에 드릴라의 여인을 좋아했죠. 그 여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 여인이 삼손을 통제하죠. 사로잡힌 거예요. 결박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폭로해버리죠.

왜 그랬을까? 내 좋아함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철저히 지키고 배워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속회를 할 때, 선교의 모임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 눈에 오른 대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경하면 내 스타일대로 일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자, 이걸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내 성격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귀에 싹 들어오게 이야기하면 내 성질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스타일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불편하고요. 그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결박시킬 수 있고 그 모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서 세상에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 3절에 제일 왜 삼손이 이 좋은 은사를 세상의 정욕에 썼을까? 내 좋아하는 것에 대한 통제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 스타일대로, 제 성격대로, 천영태 목사의 성질대로 아마 목회했으면 여기 다 난리 났을 거예요. 성질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웃음을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모든 사람에게는 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대로 했다간 다 난리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으로 통제받아야 되냐면 정체성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 많아요. 목회할 때도요, 제 눈에 거슬리고 제 눈에 못마땅한 거 솔직히 많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아요. 저도 자유롭게 옷 입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가게, 결박시키지 않게끔 하는 여러분 제동장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사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거룩한 기준이 사라지고 절제가 결핍되는 그 순간에 그 좋아함은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우리의 공동체를 묶어버리는 결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내 입맛에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박당해서 15장과 16장을 읽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결박. 그래서 적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사사기 16장 오늘 본 말씀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적들이에요,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재주를 부려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부르셔서 큰 은사를 주었던 그가 세상의 정욕으로 그 은사를 사용했더니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재주를 부리는. 눈은 뽑히고. 그 모습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좋은 대로 했었을 때 나타나는 비참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좋아함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로마가 무너진 것은 야만족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제국을 묶고

버렸었던 풍요와 쾌락이라고 하는 그 결박이 때문에 그래요. 원형경 기장에서 사람들이 사자밥이 돼서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즐겨 있었었던 그 짜릿한 이상한 쾌락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할 정도로 먹고 또 먹었었던 그 음식, 식욕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탐욕. 도덕적인 기준과 절제는 사라진 채 쾌락만을 끊임없이 누렸던, 광적으로 좋아했던 로마 사람들은 결국 내부의 적으로부터 여러분 그 결박에 사로잡혀서 로마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결박당한 자의 비참한 최후인 거예요. 은사는 언제나 나실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 영적인 제어 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정욕에 빠지게 되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힘이 떠나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우상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앞에서 광대가 되어서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여러분 어떤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도 하지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힘인 거예요. 저도 브레이크가 걸려요. 끊임없이 저도 하고 싶은 스타일과 어떤 뭐가 있어요. 옷도 자유롭게 입고 싶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성도들이 불편해하지면 저는 은퇴 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이 걸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근데 그게 안 걸리면 이미 결박당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은 끊임없이 좋아하면 결국 그 좋아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외치는 것으로만 가능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명확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외치는 것은 동기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내 몸에 각인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때에, 살아내셨을 때 영적인 충족감이 있을 때 세상의 유혹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저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역을 해봐야 돼요. 불편해도 아, 나 저 사람 싫어가지고 교회 일 못하겠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예수의 심정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을 뚫어내므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만족감을 얻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결박당했던 삼손의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희망을 줘요. 그것이 16장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교회 학교 때부터 이걸 조금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로잡혀서 결박당해서
놀이개감이 된 적들의 놀이개감이 된 이 상황 가운데 뜬금없이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얘기는 그가 처절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적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속에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정체성이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의 정체성이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음속에 자라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었었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젊은 우리 청장년 집사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성경 잘 오늘 대개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요. 기도. 그 부모님의 기도도 생각나고 부림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획을 긋게끔 하기 위해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나신이로 부름받았던 그 이 마음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욕대로 살아서 지금 이렇게 노리개감이 되었던 자신의 삶을 뼈저리게 통찰하고 통곡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 아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이었구나. 그 마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비로소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다선신견의 두 기둥을 여러분 무너뜨림으로 그가 살아있었을 때 적들을 무너뜨렸던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처단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삼손의 기도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죠. 옛날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내 좋은 대로 하겠다.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내 성격대로 하겠다. 라고 했었던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이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가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처절하고 약하고 추하고 가라앉은 그때에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는 마지막 일을 해낸 거예요. 정체성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무엇에 결박되어 있나요? 인간은 결박된 그것을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묶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결박된 것을 풀겠어요? 오직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뜨겁게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지금 결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로잡힌 것이 있나요?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엇이 있나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나 자신에게 뭔가 결박된 것이 있다면 삼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결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들이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소유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대로 그 은사를 남용하고 살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멈추게 하시고 주신 이의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이 땅의 풍요와 쾌락이라고 하는 결박에 묶이지 않도록
영적인 정결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

0: 저의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9283님, 살면서 거의 모든 것들에 감사가 답이고 행복인데 그게 참 쉬우면서도 힘들다고.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하셨네요. 주님과 함께이기에 최상의 만족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주일에는 은혜의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과 사연 주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4: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We Love의 공급자 668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요즘 기도가 막혀서 답답했는데 방송에서 듣는 찬양의 가사들이 그대로

0: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9983님 항상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 남기신다고요. 찬양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네요. 9983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두 곡의 찬양, 조준모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혁진 주가 일하시네 들으셨어요. 주일에는 은혜의 말씀과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과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첫 번째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순 우리말에 사이라는 말이 있죠. 건물 사이처럼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거리를 표현할 때도 쓰고요. 너와 나 사이처럼 정서적 거리를 말할 때도 쓰입니다.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사무적인 사람과의 거리는 120cm, 친한 사람과의 거리는 15cm가 적당하다는 것. 사무적이라면 양손을 뻗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게 편하고, 부모와 자녀, 연인 사이에는 숨결을 느낄 정도라야 더 친해진다는 거죠. 정서적 거리가 물리적 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 또한 삶에 풀리지 않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두말할 것 없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자주 하며 예배에도 적극 참석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소원해졌다면 차츰 그 물리적 시간적 거리를 좁혀가다 보면 다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한홍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대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은혜의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듣고 계세요. 이번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삶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몰라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죠. 진로 결정에 고민하는 청년이나 퇴직을 앞둔 직장인,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만나곤 합니다. 난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동안 잘 살아왔나? 어디로 가야 할까?

하지? 이런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위해 새로운 대화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첩첩이 쌓인 일 가운데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린 확실한 길을 간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때가 진짜 나의 길을 찾아가는 첫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어디로 갈지 몰라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우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때문에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론 막막해 보이는 그때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크게 함께할 절호의 기회라는 걸 확실히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위드 프렌즈 강하고 담대하라. 제이어스의 빛의 사자들이여 묵상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은혜의 찬양과 말씀을 전해드리는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조수아의 찬양 이어집니다. 누군가 널 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3: 골뱅이.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들으면서 5월 24일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 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0: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 백악관 단지 외곽에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에게 경호요원이 대응사격을 했으며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들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가 제79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품으로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해 기대를 모았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피오르드는 루마니아계 노르웨이인 부부가 외딴 마을로 이주하며 자식의 양육 방식이나 종교적인 문제로 이웃들과 충돌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수상 불발이 정해지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관객들과 만나기까지 남아있는 2개월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예술은 기술을 도전하게 하고 기술은 예술의 영감을 준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화사가 이런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었는데요. 기술과 예술이 행복하게 만나는 순간을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요즘이죠.

가사도 제목도 모르는 노래가 떠오를 때 허밍을 녹음하기만 하면 악보로 뚝딱 만들어주는 기특한 어플이 탄생했고요. 흘려쓴 글씨도 터치 한 번이면 반듯한 활자체로 바꿀 수 있고 오래된 필름 사진도 디지털로 변환하면 영구 저장이 가능하다니까 세상 참 좋아졌다 싶은데요. 잘만 활용하면 희미한 것들은 또렷하게, 복잡한 것들은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기술이라는 예술이겠죠?

0: 5월 24일 주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폴 사이먼의 덩컨이었습니다. 허밍으로 노래 찾기라는 어플, 콧노래를 녹음하면 즉석에서 악보로 만들어준다는 어플인데요. 확실히 작곡가들한테는 도움이 꽤 될 것 같죠. 악상이 떠오르면 그 즉시 녹음해둘 수 있으니까요. 앞서 소개한 예술은 기술을 도전하게 하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준다. 이 얘기는 픽사의 전설 존 레시터의 말이었는데요.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을 보고 요리를 배우고 모바일 어플로 또 라디오를 듣는 요즘이니까요.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0: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 리치.
10: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 리치.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포르노츠님, 빌리 아이돌의 머니 머니였고요. 또 빌리 오션의 캐러비안 퀸, 또 지르사님, 폴리스의 두두두두 두다다다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8443번으로 요즘 봄이라고 등산 많이 다니시죠? 저는 한 10년 전에 등산이 취미인 남편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리산 종주를 했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올 봄에도 남편이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없다고 겁을 무진장 줘서 마지막 날 천왕봉에 올라가고 고생은 엄청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추억입니다. 물론 이번 봄에는 지리산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이런 것들 왜 알고는 못할 것들이 있지요. 뭐 결혼이나 육아도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면 겁도 나고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시작을 못할 수 있지만 적당히 아니까 또 덤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까짓 거 뭐 할만하다 싶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정님 듣고 계시죠? 엘튼 존이 피처링한 곡 블루입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해피트리님, 모이존의 No Matter What, 또 나이도의 Life or Rent, 또 블루, 엘튼 존이 함께 노래한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였습니다. 6871번으로 요즘 홍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예전에요. 저희 큰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대학생 때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홍차와 스콘을 먹었던 얘기를 해줬는데 홍차에 우유에 달달한 거를 넣어줬는데 입맛에 안 맞았다고. 그렇지만 스콘은 너무 맛있었다고. 저도 언젠가는 꼭 영국에 가서 홍차와 스콘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 봄날입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셨구나. 저랑은 반대시네요. 물론 저는 영국에서 먹은 건 아닙니다. 홍차는 그 밀크티 우유를 꼭 넣어서 달달한 걸 넣어야 되고 스콘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본토에 가서 그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하튼 언젠가는 영국에 꼭 가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얀 장갑을 끼고 모자를 착 쓰고 여왕님처럼 호로로 홍차도 마시고 고소한 스콘도 먹으면서 한가롭게 오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사라 브라이트만이 노래해요. 넬라 판타지아.

진원님, 애냐의 Only Time이었고요. 그전에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My Più Così Lontano,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또 사라 브라이트만의 Nella Fantasia였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0702님 하바드의 Clean and Dirty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 백악관 단지 외곽에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에게 경호 요원이 대응 사격을 했으며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 보건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 코리아에 과거 수요했던 표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가 포상과 관련해 제출했던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이번 논란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포상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은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대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종사자의 급여 등 처우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월 임금 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 원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가 받는 약 269만 원보다 477만 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상용 근로자는 월 942만 원을 받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450만 원을 수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5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사랑으로, 연애로, 그 알싸한 감정으로 청춘을 낭비하라. 떼쓰기, 보채기, 연락 끊어보기, 설득하기, 밀고 당기기, 미워하기, 욕하기, 칭찬하기, 그리워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들. 이나미의 시, 내게 스무 살이 다시 온다면 이었습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별별이님 들으셨나요? 해리스타일 Sign of the Tim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좋은 곡들 이어갑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산지키놨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메이플 피카님 들으셨죠? 프랑스 뮤지션 알리제였습니다. 무아 롤리타. 또 람보르 곱돌님, FR 데이비드의 Words 앞서 띄웠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짝 여름의 향기가 묻어나는 요즘인데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 복잡한 생각들 혹시 머릿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계신 건 아니죠? 주말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겠다는 마음가짐 뿐이니까요. 내가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를 시작해보자. 핑크의 당당한 외침처럼 우리의 주일 오후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팝의 위로, 오늘은 핑크의 Get the Party Started입니다.

핑크의 Get the Party Started는 2001년에 발매된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댄스 팝곡으로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는 강렬한 선언 같은 노래입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내가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당당한 태도가 돋보이는데요. 이 곡은 Fun

런즈의 린다 페리가 만들었죠. 그동안 핑크의 기존 성향이었던 R&B 스타일에서 벗어나 락과 팝스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기념비적인 노래이기도 한데요. 신나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노래, 팝의 위로 핑크의 Get the Party Started입니다.

핑크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 팝의 위로 Get the Party Started 였습니다. 5월 24일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음악 더 이어가 볼까요? Gareth Gates입니다. Too soon to say goodbye.

아가다님, 꼬맹이님, 또 3857님, 쿨앤더갱의 프레쉬였고요. 또 3501-3954님, 로비 윌리엄스의 슈프림, 가르스 게이츠의 Too Soon to Say Goodbye였습니다. 9140님, 요즘 주말에 차박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서 해피송을 듣습니다. 음악이 튀깁니다. 브라우니의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오후. 자연도 좋고 초록초록한 자연과 환상인 노래들. 아, 이 분위기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요 하셨어요. 1년 중에 가장 차박하기 좋을 때가 요즘 아니에요? 뭐 바람도 기온도 습도도 다 좋잖아요. 너무 미루지 말고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계절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엘사의 음성인데요. Quelque chose dans mon cœur.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정민호님 엘렌이었습니다. 세트레귀 성바 기차는 떠나고 도장작 골드만의 꼼뚜아 너처럼이었고요. 엔사의 깨그 쇼스단 몽겔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까지 전했습니다. 1636님이 선곡이 참 좋습니다. 아련하고 풋풋했던 젊은 날들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곡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은님이 청하셨고요. 해리 닐슨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Over the Rainbow.

캐리 닐슨도 참 명곡을 많이 불렀죠.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돈헨리가 노래합니다. The End of the Innocence 남기고 저는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개방 합의에 근접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유효한 휴전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며 이를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 백악관 단지 외곽에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에게 경호 요원이 대응 사격을 했으며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 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 코리아에 과거 수여했던 표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음료 개발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가 포상과 관련해 제출했던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이번 논란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포상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첫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감소 추세에도 장기 실업자는 30% 이상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 K컬처 인기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최근 광화문 광장 방문객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달 13일부터 23일까지 광화문 광장 방문객은 총 134만 7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9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그룹 방탄소년단 광화문 컴백 공연 등으로 광화문 광장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광장 주변에서 다양한 이색 행사가 열리면서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7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고 2, 3층에 있던 다른 주민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재 초기 거센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민들의 119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5도, 습도는 45%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1: 2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린 것 같아요. 하덕규의 자유. 예전에는 시인과 촌장으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일반 가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CCM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또 아 그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하덕규 목사님 자유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렸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오늘 이런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5: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승희가 부른 자유의 노래 그리고 강찬이었습니다. 자유해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아, 순종하는 아브라함님 남편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는 소식 또 가정의 달

사랑나는 페스티벌로 주일 세 가족 함께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셨다는 소식,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제가 주말 주일 이용해서 이삭줍기로 꼭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함께해 보시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 이어갑니다.

어웨이크닝 신승훈 여호와 라파 전해드렸습니다. 보물 세 가지님께서 육신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외쳐주시는 사연 남겨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어웨이크닝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잔치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였습니다. 행복샘물님 오늘 고3 수험생부 교회 교사님들 야유회 다녀오신다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소풍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소풍 같다라고 노래하는 지선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또 2574님께서 방송 선교 승리하시기를 마음 깊이 담아 응원하며 축복하신다고 너무 귀한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신혜숙님께서 이삭줍기 기다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주일에 함께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 발로시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으로 엘 샤다이 이어갈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들어본 소풍과 폴 발로시의 내 주 되신 줄을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엘 샤다이,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주일 일부 끝곡인데요. 자, 5월에 들으면 언제나 좋은 가족 관련된 찬양 준비했습니다. 문과 어린이가 부르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개방 합의에 근접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60일 동안 유효한 휴전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며 이를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 백악관 단지 외곽에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에게 경호요원이 대응사격을 했으며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 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연이어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까지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자 국가적 폭력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분노도 불매도 강요한 바 없다며 국민의 분개를 대변해 대통령이 마땅히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기반해 잔액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데 양 변호사는 미사용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나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감소 추세에도 장기 실업자는 30% 이상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5도, 습도는 43%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5: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에 듣고 계십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주일이라 찬송가 메들리를 좀 이어봤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승리 찬양 메들리 그리고 밀러의 찬송가 나영환과 오은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이다. 우리의 죄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분주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한다.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먹어라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녁 먹어라 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 아이들은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빠, 우리 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그랬다간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에 좀 더 은밀한 방법을 쓰려고 애쓴다. 아빠,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거역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너무 바빠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소음과 흥분과 일에 중독되어 있을 때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영적 고요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 두려움과 고독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묵상의 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김희석 음성이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축복송 듣고 있으니 찬양에 사연들에 찔림도 있고 공감도 있고 눈물도 찡 나고 미소도 짓고 축복송과 티키타카 하고 있다고 사연을 써주셔서 아니 저는 최여사님 이 표현에 항상 이렇게 웃음이 예, 저를 웃게 하시는 최여사님 감사합니다. 아가의 찬양 함께 할게요.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이 찬양을 최여사님께 최여사님 김은영 DJ를 웃게 하시네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려요. 아가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소은이 님께서 일상이라는 곡 신청해 볼게요.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일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곡이 좀 여러 곡 있는데 오늘은 박진희의 일상으로 준비했어요. 하민 그랜마더 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대구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김명식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아가의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박진희 일상에 이어서 김명식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가 세탁소를 하는데요, 종일 조이포유 틀어놓고 있으니 오시는 손님분들도 좋다고 하신대요. 형제들이 같은 찬양을 듣고 있다니 은혜입니다 하는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멀리 멀리 샌프란시스코 바다향기님의 언니분, 손 흔들어 주세요. 저희도 이곳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손 흔들어 드릴게요. 야곱의 축복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국악 찬양이 흘러 넘치게 샘 국악 버전의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 전해드릴게요. 흑진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주빌리 찬양선교단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리고 앞서 샘 국악 버전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강수호 배우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 워십의 찬양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3일간의 황금 연휴 멋지고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개방 합의에 근접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60일 동안 유효한 휴전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며 이를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요원들의 대응사격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 백악관 단지 외곽에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에게 경호요원이 대응사격을 했으며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비밀경호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 배상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 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연이어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까지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자 국가적 폭력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분노도 불매도 강요한 바가 없다며 국민의 분개를 대변해 대통령이 마땅히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20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기반해 잔액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데 양 변호사는 미사용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자동차 도색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6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에서 근무하던 6명이 대피했으며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채 진화 중이지만 공장 내부에 플라스틱 가연물이 많아 완전하게 진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4: CBS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0: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유독 눈길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비밀은 바로 시선에 있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깊은 눈빛이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무기는 대단한 말솜씨나 화려한 겉모습보단 진실된 이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킴 칸스예요. Betty Davis Eyes.

0: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빛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랄까요? 생각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겉모습은 꾸며낼 수 있고 뭐든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눈빛을 속이기는 꽤나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서로의 눈을 보며 지금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제가 이 목소리에 눈빛과 같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볼게요. 6261님이 압축하고 압축해서 골라 담은 팝의 맛집 하효진의 라이키팝 해주셨는데 캬, 압축하고 압축해서 골라 담은 좋은 곡들만 오늘도 가득 전해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바나나라마의 I Heard a Rumor, 7024님 신청곡이었고요. 아하의 The Sun Always Shine on TV, 8280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CBS 뮤직 차트 49위, 위켄드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한 Save Your Tears였습니다. 2974님이 부끄러워서 참여는 잘 안 하는데요. 꾸준히 듣고 있어요. 라고 살짝 이렇게 청취 인증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조용히 듣고 계신 우리 샤이 라이커님들도 많이 계시단 거 알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대환영입니다. 신나게 참여하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고요. 또 조용히 나만의 시간 보내는 것도 저는 이 오후를 끝내주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찾아주신 만큼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짐 브링맨과 마르티나 맥브라이드가 함께했습니다. 발렌타인, 노스텔지어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리플렉션, 2142님 신청곡, 그리고 아이리스님이 청해 주신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까지 띄워드릴게요.

1207님의 신청곡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Torn이었고요.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그리고 아쿠아의 Turn Back Time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437님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스모키예요. What Can I Do?

주일 2시간 동안 함께하는 하효진의 Like Pop 1부 끝곡입니다. 아, 사랑하지 형님 신청곡이에요. 폴 맥카트니와 윙스가 함께했네요. Silly Love Songs.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0: 2부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간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 배상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 일베 보관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행사라는데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연이어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까지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자 국가적 폭력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분노도 불매도 강요한 바 없다며 국민의 분개를 대변해 대통령이 마땅히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기반해 잔액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는데 양 변호사는 미사용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개방 합의에 근접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60일 동안 유효한 휴전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며 이를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자동차 도색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6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에서 근무하던 6명이 대피했으며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채 진화 중이지만 공장 내부에 플라스틱 가연물이 많아 완전하게 진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 시간대 경기 안산시의 무인 인형 뽑기 방에서 지폐 교환기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그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무인 인형 뽑기 방에서 망치로 지폐 교환기의 잠금 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9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2: CBS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3: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4: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조진의 Like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 스윗박스의 Don't Push Me였습니다. 이 곡은 CBS 뮤직 차트 45위를 차지했네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이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연극열전 시즌10의 9번째 작품, 사람, 환경, 인생에 대한 그 거대하고 엄청난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15년간 전 세계 관객과 호흡해온 21세기 연극의 새로운 클래식, 연극 렁스입니다. 이 공연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산타나와 마이클 브랜치가 함께한 Game of Love 김경숙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셰릴 크로우의 All I Wanna Do 이 곡은 양평땡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플립스의 Hold On까지 띄워드렸어요. 아이거 조아님, 요즘 복잡한 일이 많아서 머리 식히려고 강에 가다가 이제 바다까지 왔습니다. 사람 구경도 많이 하고 파도 구경도 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부터는 일상 복귀하려고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복잡할 땐 훌쩍 어딘가로 떠나서 뭐 멀리가 아니어도 되고요. 가까운 어딘가여도 좋으니까 내 마음을 좀 비우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으로 잠깐 떠나보는 거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환기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거 조아님도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일부터 살아갈 일상 파이팅 하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All for One입니다. I swear. 그리고 라니 켈리 파이프라인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M2M의 Pretty Boy, 젠 아덴의 Insensitive, 에디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자. I swear.

신나는 세 곡,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노래였습니다.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였고요. 테임 임팔라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함께했어요. Dracula, 그리고 CBS 뮤직 차트 38위, Coldplay의 Viva La Vida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박세영님이 오늘 조카랑 저랑 엄마랑 유모차 끌고 나갔다 왔어요. 장난감 할인 매장 갔다가 장 보러 마트 다녀오는 길입니다. 저녁 먹을 거 사러 다녀왔어요 하셨는데 뭔가 이 글에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소소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장난감 할인 매장에서는 우리 조카 장난감 사주셨나 봐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CBS 뮤직 차트 92위 곡입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였습니다.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Like Pop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4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942만 원 대 176만 원. 무슨 뜻일까요?

지난해 전자업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입니다. 반도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942만 원을, 중소기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는 176만 원에 그쳤습니다. 물론 성과를 낸 기업과 노동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청년들은 대기업에 더욱 몰리면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실제로 최근 20대와 30대의 취업률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지방산업의 활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얼마를 더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 사회 전체의 불안과 박탈감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성장의 속도만큼 그 성장의 온기가 얼마나 잘 퍼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듯합니다. 주말엔 CBS 첫 곡, 걸스데이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5: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6: 알쏘!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0: 한 사람이 가방에 무기를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SS 경찰관은 대응 사격을 해서 용의자를 맞췄고 그는 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SS는 또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았다고 했는데 이 행인이 이 총격범의 총에 맞은 건지 아니면 요원들의 사격에 의해서 맞은 건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아울러서 SS 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고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SS는 밝혔습니다.
1: 기억하면 불과 얼마 전에
0: 그쵸.
1: 그 기자단 만찬 때도 그 총격이 있었잖아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 겨냥한 좀 테러 위협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사람 있잖아요. 괴한 그 총기 난사했던 괴한은 지금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신을 예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 상황도 좀 전해드리면 어제만 해도 뭐 재공습 얘기 나오면서 좀 긴장이 흘렀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들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휴전을 연장하는 합의에 좀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0: 네, 정말 이제 시시각각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데요.
1: 네.
0: 재공습 검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심각해졌는데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또 반전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전한 양해각서 MOU 초안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과 휴전 연장을 골자로 한 MOU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1: 네.
0: 이 유효기간은 일단 60일로 설정을 해두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휴전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요.
1: 네.
0: 또 휴전 기간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에 통행료 없이 개방을 하고 또 해협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내용대로만 되려면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연장된 휴전 기간 동안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문제를 이제 핵심 의제로 해서 이제 종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휴전으로 일단 기간을 확보해놓고 휴전 기간 동안 종전 협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이 의제가 좀 문제입니다.
1: 네.
0: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또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이 초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데
1: 네.
0: 이란은 이미 본인들의 핵무기 개발 금지 방침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약속하는 거는 이미 이전에 한 것 정도의 선언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 네.
0: 문제는 결국 우라늄 농축 유예기간 그리고 이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방식 이게 좀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핵물질 포기 등의 안건을 놓고 어디까지 양보할지에 대해서 구두로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1: 네.
0: 이란은 조치와 조치를 미리 맞교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실질적인 양보를 하게 되면은
1: 네.
0: 그걸 확인하고 나서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른바 성과에 대한 보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60일 유예 기간 동안 얼마나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계속 최근에 그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겨냥해서 이 사이트 폐쇄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고요.
0: 네, 대통령은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보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데 대해서 이 보도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 혐오 표현의 처벌과 이 징벌적 손해배상,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이 과징금 같은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한 데 대한 공론화와
1: 네.
0: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처벌과 징벌적 손배,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의 조치를 공론화를 거론하면서 국무회의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 요 일베 사이트 관련해서는 조롱 문화가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은 있어 왔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선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0: 대통령 또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난 4월 16일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있던 날인데 그날 이벤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죠. 4월 16일에 맞춰가지고 사이렌 머그잔을 새롭게 출시한 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새로운 시리즈로 출시한다고 그때 스타벅스가 홍보를 했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렌 혹은 세이렌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로 스타벅스가 1971년 창립될 때부터 로고에 그렇죠. 쓰였고 사실 이제 또 이 네. 스타벅스 회사 자체가 모비딕에서 따온 거다 보니까 노래로 이 항해하는 선원들을 빠뜨려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 전설에 대해서 좀 타용을 한 건데 네. 대통령은 이제 이를 두고서 추모일을 맞아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이렇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를 시작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을 것이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해보면 결국 이번 5.18 맞이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 민주화운동가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게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대통령의 이런 발언, 뭐 보수 정치권에서 이거 선동이다, 억지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선임 선대위원장이 오늘 SNS에 상당히 좀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라면서 애당초에 이벤트는 없었다. 사이렌클래식 신제품이 나왔다고 알리는 평범한 출시 공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고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모든 제품에 붙는 공통 명칭이다라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런 식이라면 4월 16일에는 사이렌 오도독 하면 안 된다. 건수 하나 잡은 김에 개딸들 선동해서 판 뒤집어 보려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SNS에 정원호 후보도 캠프에 스타벅스 금지령을 내렸다고 들었다.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대통령 코드 맞추기라면서 이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0: 이 스타벅스 논란이 지금 정치권으로 불붙으면서 이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서 26일에 그러니까 화요일에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할지 저희가 또 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게요. 그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간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1: 네, 일단 김상욱 후보가 입장문을 냈는데 이제 보면요 여론조사 중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매우 변칙적인 흐름을 보이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0: 조직적 개입이요?
1: 네, 여론조사 네. 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서 조사 중단을 선언한다라고 했는데 그 특이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울산시민 전체 여론이 왜곡됨 없이 반영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했던 저희는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의 경선을 진행함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요. 네. 특정 세력 농간에 의해 시민 선택권이 침해받을 반민주적인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절대 단일화를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위반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도 정확한 정황과 원인을 파악을 할 거고 진보당 동지들과 더 진정성 있고 신속하게 후속 협의를 해서 아름다운 단일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0: 이 조직적 개입 정황 이게 뭔지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진보당 측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 즉각 반발에 나섰어요.
1: 네, 김종훈 후보와 이제 방석수 울산시장 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긴급히 냈는데요. 김상욱 후보의 이 일방적인 중단 선언은 단일화 합의 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양당 경선 여론조사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진보당은 특이한 점을 파악한 것이 없다라면서 김상욱 후보 측에서 특정 세력 개입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뭐 확인된 근거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힘 모아 내란 청산하라는 시민 요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서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요. 김상욱 후보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한다 이렇게도 촉구했습니다.
0: 양측 다 단일화를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갈등이 정리가 되겠죠. 상황 이런 상황들 좀 겹치나 보면서 네. 깨질 수도 있다고요.
1: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진보당 입장에서는 평택에서 김재현 후보가 완주라면 사실 단일화 관련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좀 배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할 거고 또 통상적으로 진보당에서는 항상 이게 단일화 이벤트에 전문적으로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이제 미리 당원들 주소지도 미리 옮겨놓고 같이 후보들하고 같이 준비도 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 통상적인 써오던 방법 때문에 좀 튄 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과거에 이제 뭐 통합진보당 당시에 이제 경선 부정 뭐 그런 데에 비유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전북지사 선거판도 시끄러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네. 대통령 측과 뭔가 소통이 좀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준현 수석 대변인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의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네. 청와대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라고 했고요. 현금 살포로 민주당 후보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무소속으로 출발을 하더니 승리에 급급해져서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선거에 악용한 점을 인정을 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전북도민 앞에 조속히 사과하길 바란다 이렇게도 촉구했습니다.
0: 네, 전북지사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평택을로 가볼게요. 평택을 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이것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세게 공세에 나섰어요.
1: 네, 민주당 쪽에 이제 감찰까지 요구하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신장식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내란 세력 심판, 또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김용남 후보의 거취 숙고,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 감찰 실시 등 결과에 부합하는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퇴라는 말만 안 썼지 사실상 이제 사퇴 요구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0: 네.
1: 신장식 의원은 이번 선거 내란 세력 심판과 국힘 제로를 위해 민주개혁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연일 터지는 김 후보의 의혹은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무거운 족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양심불량, 염치불량, 자격불량의 3대 불량 후보라고 칭하면서
0: 네.
1: 민주개혁 진영 후보로서 자격에 금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차명 사채업자 의혹 때문에 내란 청산이 발목 잡혀야 하느냐라고까지 했는데요.
0: 네.
1: 이미 김용남 후보는 본인 임으로 차명 사채업을 자백을 했으니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부담을 안기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며 어제 TV조선에서 나온 이 동생과의 녹취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 3대 불량 후보라고 지칭을 한 건데 이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1: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0: 네.
1: 좀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불쾌한 표정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왜 다른 정당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본인들 이야기나 하시라라며 저희가 한 번도 혁신당과 조국 후보에 대해 그 어떤 비난 등을 해본 적이 없다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우리 김용남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고 꼬집었는데요.
0: 네.
1: 빛의 혁명, 차선을 넘어온 동지끼리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라며 그 금도를 지켜달라라고 했습니다.
0: 네.
1: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서 후보자의 검증은 기본적으로 재산신고 당시 제출한 신고 목록에 기초했다라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0: 네.
1: 김용남 후보가 조만간에 해당 해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해명을 좀 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 네, 평택 그래서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싸움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우리 전해드렸었는데 과구신 기자가 이 최초 보도를 했었는데 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서 더러워서 안 간다 이 발언 한 것을 두고 뭐 서러워서냐 더러워서냐 뭐 말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1: 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해당 발언은 이제 5일 만에 나온 사과였는데요. 어제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자리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진행자가 아 뭐 그렇게 좀 농담식으로 가벼운 식으로 한 표현이었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게 전라도 말의 거시기처럼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0: 이게 좀 맞는 해명인 지 모르겠는데 네.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보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아무튼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듣는 분들이 불쾌한 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5.18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좀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고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수만의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한 주간 나올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연휴 중간인데 김수민 평론가 내일도 일하시나요?
1: 네. 변함없이 네.
0: 연휴랑 크게 상관이
1: 않고
0: 없군요.
1: 네. 일합니다.
0: 네,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그게 지땅입니까? 이스라엘 영예예요?
0: 예. 이거는 네. 이 한국인 활동가가 이스라엘에 감금되는 일이 있었는데

0: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였죠. 이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 성대모사 다시 해주세요. 오늘
1: 네, 성대모사라기보다는 그냥 네. 재현이었습니다만.
0: 아, 재현이에요? 네. 네.
1: 그게 지땅입니까? 이스라엘 영예예요?
0: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어떤 일이죠?
1: 네, 인권활동가 김아현, 김동현 씨가 탑승한 가자지구로 가는 9호선이 이스라엘 군에 나포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에 석방은 됐는데요. 5월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토냐? 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네. 위 실장이 영토는 아닌데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을 하자 그게 지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라고 하면서 관련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땅입니까? 이런 발언도 대통령으로서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 아 이게 네. 정말 경로했구나.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이스라엘군이 9호 선박을 납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우리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를 정말로 체포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걸 따져보면 선박이 어디서 납포됐느냐 키프로스 인근의 공해입니다. 공해상에서. 네. 납포가 됐고 해적행위라든지 마약거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공해상에서 선박을 납포할 수가 없거든요. 또 교전 중이라고 해도 무기 반입을 차단하겠다. 이 정도의 목적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납포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했던 거 사실입니다.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 이를 갖고 2024년 11월에 발부를 했고요.
0: 네.
1: 회원국 사이에는 다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뭐 이런 국가들은 회원국은 아니고요.
0: 네.
1: 하지만 한국은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 대부분이 체포 방침을 밝혔다. 이거는 이 대통령이 과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요? 네. 네,
1: EU나 영국 27개 나라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9개 국가에서 체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입장 발표가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회원국은 네. ICC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입장을 밝혔다 안 밝혔다를 구분할 필요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를 어느 국가에서 체포하는 게 이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2025년 그리고 올해 방문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0: 네.
1: 미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비회원국이죠. 그리고 UAE에 극비로 방문을 했어요. 아마도 이 ICC 가입 국가를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일이 아예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한국에도 올 일이 없을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외교적 압박 카드였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런 발언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주목을 받았던 게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해외 정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비판에 나선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해요.
1: 네.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한 나라들이 주로 반서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있었거든요.
0: 네.
1: 하지만 최근에는 서방 뭐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비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구호 활동가 학대한 부분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여러 나라에서 분노를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가 유럽 국가 특히 그쪽에서는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는 이 조치를 다들 네. 취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비판하는 국가가 아일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아예 입국 금지시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아 스페인이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그렇고 아일랜드는 총리가 직접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멀어지고 있고 지금 사실 이란 전쟁을 같이 하고 있지만 계속 틀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이스라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약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체포를 언급할 정도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문제가 그렇게 쟁점이 되는 나라였었던가.
0: 그건 아니잖아요.
1: 사실 그렇죠.
0: 네. 네.
1: 국제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저조한 그런 것이
0: 그쵸.
1: 오히려 국내 실정이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 잘했다라고 하는 쪽은 어차피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그 시민들이 많거든요.

0: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은 이제 한국인 활동가가 체포됐기 때문에 강력 대응할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1차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혹시 더 자극해서 활동가들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도 있긴 있었는데 글쎄요. 어쨌든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석방에는 또 어느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부분은 좀 외교적으로 복귀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한번 과정들을 정부 스스로도 좀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김수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국제 문제, 외교 문제는 또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들이 네.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 더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지금 이번에 귀국한 활동가들 다시 가자지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의 여권은 지금 무효화했는데 이 정부와 활동가들 간의 갈등 할 일 이것도 좀 계속 있을 수도 있겠어요.
0: 네. 정부 입장에서는 법질서 국민 안전 이런 것들을 그렇죠. 중시하고 또 그런 데 가지 말라 못 네. 가게 하고 여권도 무효화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근데 활동가들은 또 현지 주민의 삶과 국제연대 행동이 중요하다. 이거를 무릅쓰고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1: 신념 대 신념의 갈등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떤 국민들은 그 거기에 억지로 간 사람이 책임을 져라. 정부가 이제 뭐하러 국민을 구하냐
1: 네.
0: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그쵸. 사건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물론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에 빠진 국민을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이든 간에 정부가 구하는 것도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게 국가의 딜레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국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1: 네.
0: 민주국가하고 비민주국가가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차이가 있거든요.
1: 어떤 차이예요?
0: 일단 그 민주국가는 네. 이런 활동가들이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계속 들어갔을 때 일단 금지합니다. 금지하는데
1: 네.
0: 그리고 그렇지만 위험에 빠졌을 때 또 구제 조치를 하는 것이죠.
1: 금지하지만 어쨌든
0: 그렇죠.
1: 구조는 한다.
0: 네, 근데 네. 비민주 국가는 아예 탄압해 버려요. 투옥시켜나거나 심지어는 네. 독재 국가 같은 경우는 뭐 혹시 너 스파이 아냐 이런 식으로 해서 탄압을 하기도 하고
1: 네.
0: 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민주 국가들은 이거를 살짝 활용합니다.
1: 활용이요?
0: 네, 네. 외교적 자산으로. 그 겉으로는 그 활동가들이 가면 네. 아 그건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1: 네.
0: 가지 말라고 했어라고
1: 그렇죠.
0: 상대 국가 얘기를 하면서도 막후에서는 그 활동가가 현재 네트워크가 있고 또 방금 입수한 정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입수하기도 하고
1: 네.
0: 또 우회적으로 외교 채널로 쓸 수도 있어요. 그 활동가를 통해서 거기 가가지고
1: 네.
0: 정부 의사를 슬쩍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오.
0: 네 이런 교묘한 방법을 오히려 민주국가는 쓰고 있다.
1: 그렇기 때문에
0: 겉으로는 가지 마. 하지만 네. 네, 갔을 때 또 이걸 한편으로는 활용하는 네, 이런 또 것이 또 민주국가의 외교적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정부로서는 계속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그게 지땅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이거는 어떤 맛인가요?
0: 네. 불맛이다.
1: 불맛이요?
0: 네. 불로 확 해서 이제 네, 딱 그을려갖고 불맛이 딱 나오고 있고
1: 네.
0: 어쨌든 활동가들이 석방은 됐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거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태우지는 않는가 또 속부터 익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하고 이번에도 확인하고 복귀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엔 석방이 돼서 다행이지만
0: 네.
1: 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해결책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상황 복귀는 좀 해봐야 된다.
0: 네. 근데 스스로 전략적으로 숙고가 돼 있다면 강경한 것을 해도 돼요. 네, 강경한 건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1: 네,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지나갈게요. 예예.
1: 이거 뭐 이렇게 어디 줄 많이 서 있거나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지나갈게요 이런 거 아닌가요?
0: 네.
1: 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0: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 말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이었는데요.
1: 네.
0: 6.3 선거 본격 선거운동이 그날 시작이 됐습니다. 양당 대표 모두 충청도로 갔어요.
1: 네.
0: 그중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같이 치러지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 지역으로 갔는데 그중에서 충남 공주를 갔고 그중에서도 산성시장을 갔어요.
1: 네.
0: 근데 두 사람이 거리를 두고 마주친 겁니다. 우연하게.
1: 네.
0: 양쪽 다 이제 동선이 겹쳐버린 거죠.
1: 네.
0: 근데 순간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청래 대표한테 공소 취소 반대 이런 항의를 하고 그리고
1: 네.
0: 야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가 무대 위에 있는 장 대표한테 손을 흔들면서 지나갈게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 지지자들 충돌이나 이런 걸 우려가 됐겠죠.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환히 웃으면서
1: 네.
0: 예예 하면서 인사를 나눴고요. 멀리서나마.

0: 네.
1: 그리고 장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이럴 때 한번 소리나 지르자면서 그 후보자들의 이름, 뭐 김태흠, 뭐 이런 후보를 연호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양당 대표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유연하게 잘 비켜 나갔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만난 요 풍경 좀 묘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현장 영상을 보면. 정청래 대표 나타나기 전에도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비판하고 있고 가고 난 다음에도 민주당 비판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주쳤을 때 둘 다 네. 화난 얼굴이고 서로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네. 오 여기서 보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지자들한테 김태흠, 뭐 윤용근 후보 이 이름을 외치게 한 거는 사실 지지자들이 정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한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저기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들 이름 외쳐보자 이렇게 돌렸다. 관심을.
0: 포지티브 방식인데요.
1: 그렇죠. 포지티브 네. 방식으로 이걸 돌렸다. 나름의 센스였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두 사람이 그렇게 사감이 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한편 네. 들었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세 명이서 같이 만난 게 또 여러 번 있잖아요.
0: 아 그때 손 잡은 장면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뭐 네. 처음에는 악수도 안 한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얼굴만 맞대면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좀 정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치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는 네.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이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죽자 사자 싸우는 거 네, 적대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고 네. 근데 사실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어떤 거는 싸워야 될 일을 안 싸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개헌 논쟁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네. 민주당은 내란범 사면 금지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셀프 사면 금지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헌 논쟁할 때 그걸로 얘기를 해보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개헌에서는 이 논의가 다 빠져 있었다는 거 네, 싸울 때는 안 싸우는 거 그런데 또 싸워야 될 건 안 싸우고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 죽일 듯이 싸우나? 그렇다고 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도 아닌 이 현실이었는데 그나마 좀 싸우더라도 네. 좀 평화롭게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두 대표를 두고서는 뭐 적대적 공생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 네.
0: 서로 막 비판해도 막상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는 또 서로 잘 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두 당대표 또 비슷한 처지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뭐 현장에 가면 좀 환영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선거 끝나면 양당 모두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갈 네. 텐데 이 당연히 지방선거 결과와 이 전당대회 당권 연동되어 있겠죠?
1: 사실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자당이 이기거나 선전을 해도 본인은 지는 선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선거가. 그 공통된 조건에 처해졌습니다.
0: 네.
1: 정청래 대표는 당장에 전북도지사 선거가 관건이 돼서
0: 그쵸.
1: 이원택 민주당 후보 대 김관영 무소속 후보 이 대결이 친청 대 반청의 대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한다고 해도
0: 네.
1: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진다. 이러면 정 대표는 진 거다. 민주당은 이겨도 정 대표는 진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부울경에서 아무리 만약에 민주당이 잘한다고 해도 전북에서 져버리면
1: 그렇죠.
0: 정 대표 책임론이 크게 네. 일 것이고.
1: 영남에서 민주당이 잘하면 그 후보들이 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전북도지사 선거가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0: 네.
1: 평택을 선거도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지면 일부러 약한 후보 내가지고 조국 후보한테 길 터준 거 아니냐
0: 네.
1: 이 소리가 또 당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0: 이래나 저래나 양쪽에서
1: 그렇죠.
0: 욕먹는 상황이
1: 네.
0: 되겠네요. 네.
1: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 북갑 선거가 관건입니다.
0: 네.
1: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 다수를 수성한다고 해도 부산 북갑에서 지게 되면
0: 한동훈 후보한테 지게 되면
1: 마찬가지로
0: 네.
1: 이긴 거는 그 광역단체장 후보들 때문에 이긴 거고 부산 북갑에서 진 거는 장동혁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더 결정타가 있는 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0: 네.
1: 선거 끝나고 내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선거 치르느라 너무 힘들었다.
0: 네.
1: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광역단체장들이요.
1: 그렇죠.
0: 네.
1: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보다 오히려 당선된 광역단체장 자당 후보가
0: 네.
1: 장 대표를 공격하는 경우 이게 장 대표한테 더 크게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전북과 부산 요 양당 대표한테는 이 대표로서의 생명 연장이 달려있는 중요
1: 그렇습니다.
0: 지역이다.
1: 네.
0: 투표율이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판세 어떻게 왜 많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1: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0: 네.
1: 지역 간 탈동조화.
0: 탈동조화 좀 어려운 말인데요.
1: 네, 표현을 네.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격차가 어느 정도는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치면은 대구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는

0: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1: 격차에서 버려야 된다는
0: 거죠. 근데 거기도 격차가 좁혀져 있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그러면 서울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탈동조화가 있다고 해도 네. 예전에는 서울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로 올라가고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로 올라가는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반대 가깝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결국에 그 지역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앞서 나가는 쪽, 네. 그 지역의 제1당 그쪽을 견제하고 있다.
1: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0: 네. 네. 그래서 그 민심이 더 잘 나가는 쪽을 일단 견제하는 그런 방향이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1: 네.
0: 아마 이대로 가게 될 경우는 각지에서 각자의 주민들이 인물론이라든지 지역 담론 이런 걸 따져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란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거는 선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이미 지금 나타난 지지율 속에 이것들은 이제 반영이 돼 있는
0: 그렇습니다.
1: 상황. 네.
0: 그래서 이대로 쭉 가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선거를 앞두고 돌발적으로 중앙 정치에서 어떤 이슈가 터질 경우 이때는 전국의 흐름이 한쪽으로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1: 네.
0: 그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요.
1: 지금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돌발 이슈가 있을지 이것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 선거운동 첫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조우. 이거는 어떤 맛인가요?
0: 네, 모둠회 맛이었다.
1: 모둠회요?
0: 네, 어떤 네. 모둠회냐. 등푸른 생선하고 붉은 살 생선이 한 자리에 네, 한 접시에 모였다.
1: 색깔을 비유하셨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선거 뒤에 싸움도 더 잘하고 협상도 더 잘하는 그런 네. 정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준비해 오신 말은요?
0: 네, 마지막 말은
1: 네.
0: 어디 가서 삼성전자 다닌다고 말을 못한다.
1: 참 뭐 거의 한 달 내내 이거 시끄러운 네. 것 같은데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의 얘기인 거죠.
0: 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네. 주변에서 막 그 6억 원 성과금 나온다면서 뭐 평택 쪽에 집값 뛰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직원이 글을 올렸어요.
1: 네.
0: 나는 600만 원 자사주가 전부라서 어디 가서 삼성전자 다닌다고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도체 부문이 아니라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DS라고 하죠. 이쪽이 아닌 DX 부문 노조에
1: 네.
0: 이 조합원들이 최근 며칠 동안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반발한 거죠.
1: 네.
0: DS 쪽만 성과급을 많이 올리니까.
1: 반도체 쪽만 성과급을 많이 받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회사 밖에서도 항의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주주단체 쪽에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각종 행동에 돌입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1: 이번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진짜 여러 갈등이 복합적으로 네. 드러난 듯한데 정작 내부에서는 이 모바일 가전 요쪽 사업부에 있는 직원들은 좀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 같아요.
0: 네.
1: 네. 회사 안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반발 나오고 또 주주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게 한 회사 에서 네. 약간 협조 관계가 있었죠. 예전에 반도체 쪽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버틴다. 그쪽에서 또 버텨주는 거고 내부 네. 고객이잖아요. 많이 팔아주는 것이죠.
1: 네.
0: 근데 요번에 조금 다른 것이 글로벌 수요가 삼성전자 반도체 폭발했는데 네. 내부 수요라기보다는 글로벌 수요이기 때문에
1: AI로 인한
0: 네, 그래서 수요죠. DX 네. 부문에 대해서 좀 DS 쪽에서 부채감을 별로 안 느끼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1: 아까 반도체 쪽에서 모바일 가전 쪽에 부채감이 별로 없다.
0: 지금 현재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 노조가 결국 내부적으로 분리되는 길을 택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는 다른 길을 가거나 서로 부딪힐 밖에 남진 않았다는 점이고
1: 네.
0: 결국에 이 노동조합이 어쨌든 간에 초기업 노조라고 출범을 했지만
1: 네.
0: 이 단결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노동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주주들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도 관건인데
1: 네.
0: 영업이익 배분의 제1순위는 배당이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임직원보다 더 리스크를 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근데
0: 다만 초과 이익에 대한 주주 권리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사실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일을 그 돈을 더 많이 번 건 아니거든요.
1: 네.
0: 물론 예전에 못 벌 때도 과로를 했지만 더 많이 한 건 아니고 사실 이 초과 이익 같은 경우는 좀 배당 쪽으로 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다. 예전보다는
1: 네. 네,
0: 그런 얘기는 많이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노사협약과 주주총회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선인가. 이게 철학적인 주제예요. 사회철학, 경영철학의 주제인데
1: 네.
0: 이런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진지하게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삼성전자 갈등 속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등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거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네. 많이 하고 있어서 노란봉투법과 이건 또 무슨 관계지라는 네. 생각이 들던데 이게 관련이 있나요?
0: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엄격화가 돼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럼 노란봉투법이 없었으면 삼성전자 노조가 그 파업 예고하면서 투쟁 안 했을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노란봉투법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1: 어떤 점 때문에요?
0: 노란봉투법이 있었으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의 교섭과 투쟁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이 진작에 있었으면 하청노조들 또 들고 일어났겠죠. 협력사라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목도 챙겨줘야 되니까 삼성전자 그 정규직 노조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까? 예, 다른 사람들이 몫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를 위한 법안인데 원청노조가 파업한 걸 두고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건
1: 그러네요.
0: 예, 상당히 이거는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예, 그런 비판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거는 대기업 노동자 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청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다라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좀 진작에 제정이 돼서 하청 노동자에게도 이제 정당한 교섭권을 주장할 수
0: 네.
1: 있는 목소리, 그 할당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번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노조가 보통 보이는 연대의 정신이 좀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0: 네.
1: 이 삼성전자 갈등이 한국 사회에 남기는 교훈 뭐가 있을까요?
0: 이번에 그 행위자들의 그 태도나 행동을 보면 그냥 각자 자리에서 사익 추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6억 원 받아가게 된그 노동자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6억 원 내놔라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편적 명분과 원칙이 없이 굴러가는 사태였다. 좀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저는 지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사실은 재계나 보수 언론에서 강요했던 그 노조의 모습이에요.
1: 재계나 노조가
0: 네.
1: 강요한
0: 재계
1: 노조의 모습이요?
0: 자칭 보수 정치, 보수 언론에서 노조에 대해서 이념 투쟁하지 마라, 정치 투쟁하지 마라, 그리고 교섭은 기업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 근데 지금 다그 모습대로
0: 그렇죠.
1: 흘러갔네요.
0: 이념 투쟁, 정치 투쟁 안 하면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노조가 활동하게 되는데 재계가 강요해왔던 그 모델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하고 있는 것뿐이다.
1: 또 산별
0: 네.
1: 투쟁이 아니고 기업별 투쟁이다 보니까 정말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 노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싸운 거죠.
0: 그렇죠. 사업장 담벼락을 넘지 못하는 노동운동. 이거야말로 그 노조를 비판해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끌어낸 모델이라는 점을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고, 결국에 이 교섭도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 교섭으로 가야 예, 노동자들 내부에서의 격차나 이런 것도 해소가 되고, 또 노동자의 어떤 연대 이런 것도 더잘 되고, 또 노사 간의 어떤 치열한 협상도 더잘될 것이다. 예,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별 교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교훈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1: 애니팡 님이 노동법이 강한 게 아닙니다. 대기업 노조만 욕심이 과한 거죠. 약한 곳에서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싸워야죠. 이런 문자를 주시긴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삼성전자 다닌다고 말을 못한다. 모바일 사업부 직원의 이 말, 어떤
0: 네,
1: 맛인가요?
0: 시금치의 맛인데 네,
1: 시금치요.
0: 어떤 시금치냐면 김밥에 들어갔다가 빠져버린 시금치다. 네, 지금 뭐 단무지, 당근, 햄다 빠지고 있고 김밥에 간도 안 들어가고 김과 밥만 남은. 여기서 김과 밥이라 하면 그냥 대기업 사측과 대기업 노측만 남은 네, 이런 김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럿을 아울러서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뭐 노측이든 사측이든 간에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구성원 간의 연대도 깨지고 주주들의 신뢰도 무너지고 요 김과 밥만 남는 상황이 되지
0: 네.
1: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여전히 노동자 다수가 시달리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팩토리 준비해왔습니다.
1: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팩토리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엔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탐지팀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엔 CBS 2부 시작했습니다.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더위를 싹 날려준 노래인 것 같은데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였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 얘기를 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게시판이 뜨거운데요. 차와음악님 평소에도 많이 문자 남겨주셨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조금만 더 성대모사 연습해서 예능 프로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면서 70년대 80년대에는 경제계 개발이란 핑계로 노동자를 착취한 게 맞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노조가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고 있죠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제왕책사님은 삼성전자가 영업 손실 발생했을 때 그 직원들이 그 손실을 감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하고 의견 주셨고요. 이 외에도 많이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자님, 이거는 선거운동 관련한 의견이신데 길거리 주택가에 음악 틀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선거운동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정견, 공약 설명하는 확성은 이해하겠는데 횡단보 도 반쯤 가로막고 음악 맞춰 춤추는 게 무슨 선거운동입니까? 아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0: 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각 당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구 사과님이 저는 식품 포장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회사 기여도에 따라 월급 성과금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받는 저로서는 기운이 빠지는 뉴스로 다가오네요. 근로자, 사용자,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구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또그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소만은 지나고 다음 달에 망종이 있는데 이쯤 계절에는 이제 햇볕도 좋고 식물들 잘 자라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땐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얼마 전에 지난주에 비가 좀 하루 종일 내린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저는 비 냄새 좋아하는데 비 냄새도 나고 날씨도 화창해지고 좋더라고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1: 너무 좋았어요. 그날은 진짜 여행을 가야 되는 날. 그래서 여행을 다녀왔죠.
0: 아,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날요?
1: 그 다음 날 화창한 날
0: 기분에 따라 가신 거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계획을 한 건데 네. 마침 진짜 하늘이 도우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저기 담양 네. 전라남도 담양에 네, 거기 소세원이라고 그 네. 이제 뭐 개인 소유의 작은 정원이 있고 네. 옆에 또 중록원이라고 있었거든요.
0: 아, 저 예전에 가봤어요.
1: 아, 가보셨어요? 네. 너무 좋죠.
0: 좋아요. 바람 너무 좋죠. 불 때마다 흔들흔들한.
1: 맞아요, 네. 대수. 그래가지고 거기 갔을 때 제비도 막 이렇게 휙휙 날아다니는 거 봤고 네. 검은등 뻐꾸기 뭐 얘 소리 들리지 돼지박이 소리 들리지 아무튼 막 무릉도원에 간 느낌 되게 좋았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가끔 이렇게 하루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뭐 수속 밟고 미리가 있고 막 이런 해외 여행보다 사실 우리나라 찾아보면 진짜 갈 데 많아요.
0: 좋은 데 많아요.
1: 예, 그래서 국산 여행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
0: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여행 곳곳을 가면은 요새는 지자체에서 다 관광지들이 너무 잘 만들어놓고 또 사람도 별로 없어요.
1: 네, 여기도 그랬어요.
0: 아 그래요?

0: 너무 허젓하고 야 이렇게 좋은 계절에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정원을 다 누리는 느낌. 지인을 세 명이 갔는데 난 너무 좋았고 직박구리가 그
1: 네.
0: 소세원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도 봤거든요. 아무튼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아주 완전히 해피 해피. 그러니까
1: 네.
0: 저는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 계속 일을 해요. 끊임없이. 근데 그럴 때

0: 세계 거북의 날입니다. 네. 보통 이제 환경 기념일을 알고 나면 누가 왜 이런 기념일을 만들었지 궁금해지잖아요. 네. 세계 거북의 날은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거기서도 해변 도시인 말리부에서 시작이 돼요. 그 말리부에 사는 수전 텔럼과 마셜 톰슨 부부가 이제 아마 거북을 이렇게 구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위험에 빠진 거북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다가 네. 아, 이걸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1990년에 거북 보호 단체를 만들어요. 아. 이게 영어로 American Tortoise Rescue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서 ATR 그러는데 네. 이걸 만들어서 이 단체에서 10년 동안 거북을 4천여 마리를 구조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1: 아, 그러네요.
0: 예, 어마어마하게 구조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세계인이 동참을 하면 훨씬 많은 거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10년 뒤인 2000년에 5월 23일 세계 거북의 날로 정해요.
1: 참 좋은 일 하는 분들 세상에 많네요. 많죠. 네, 그리고 거북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북이 하면 이제 우리는 십장생에서도 나오고 이제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고 우리한테는 동화나 전래동화에서 많이 등장할까 좀 친근한 동물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0: 토끼와 거북이. 네. 토끼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꾀가 많고 약간 얍삽한 근데 거북은 우직하고 네. 근데 결국은 이기는 막 그래서 굉장히 거북은 좀 이렇게 정도 가고 네. 근데 거북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파충류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장수의 상징이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제 십장생의 하나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북이는 이렇게 오래 사니까 불로장생 그다음에 수호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믿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또 물하고 육지를 오가면서 이렇게 아. 생활을 하는 생태적인 특성.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이렇게 관찰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그래서 굉장히 신령스러운 동물로도
1: 범상치 않은 동물이다.
0: 예, 예. 그랬고 네. 또 거북은 용 그러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쵸. 용, 네. 봉황, 기린도 우리가 아는 그 동물원의 기린 말고 상상의 동물. 네. 얘네와 함께 유일하게 실제하는 동물인 거북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개의 동물을 4대 영물로 이제 불렸어요. 영물, 영, 신령스러운.
1: 4대 영물 중에는 거북이 유일하게 실존하는 그쵸. 동물인 거네요.
0: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거북을 굉장히 높게 친 건데 네. 얘를 이제 나쁜 기운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을 가져다 주고 나쁜 기운 물리치는 이 거북이가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거예요.
1: 다른 얘기지만 금거북이도 그랬었잖아요.
0: 근데 금거북은 끝이 안 좋지 않았어요?
1: 네. 어쨌든 좀 신성시하고 좀 귀하게 그쵸, 여긴다.
0: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예, 그렇죠.
1: 근데 이 거북이 이렇게 그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이제 당연히 왜가 들어가겠죠. 네. 과학 저널 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356종의 거북이 살고 있고 그중에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종이 한 61%에 이른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죠.
1: 네.
0: 예. 거북은 척추 동물 가운데서도 멸종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듯이 왜 멸종 위기에 처할까? 근데 그거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 바다거북 콧구멍에 플라스틱 네. 빨대 들어가서 그 빼주는 장면 아마 네. 영상으로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그죠? 네. 예. 그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북을 위협하는 거 그러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들. 그리고 이제 사실 빨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지 편의성 때문에 쓰게 되고 그게 흘러흘러서 거북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에 따라 이제 먹는 게 좀 다른데 네. 푸른 바다 거북은 해조류 그다음에 해초류 이런 걸 주로 먹어요.
1: 네.
0: 근데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이 바다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뭐 이렇게 알지라고 하는 조류가 막 달라붙어서 마치 해초처럼 보인대요. 얘가 이제 그걸 오인해서 네.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수 거북 같은 경우는 해파리를 주식으로 삼는데 네. 이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닐봉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파리처럼 보이니까 먹고 다 이제 기도 막히고 이제 이래서 그런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해양 플라스틱이 이제 원인이다. 멸종 위기에.
1: 빨대나 비닐봉지나 다 사람이 만든 쓰레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 두 번째도 역시 사람인데
1: 네.
0: 바닷가 모래가 모래밭이 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 네. 이제 바닷속에 있다가 알을 낳을 때 모래밭에 와서 모래 속에 알을 낳거든요.
1: 네.
0: 근데 모래밭이 계속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낳을 때가 줄어들겠죠.
1: 모래밭이 사라지는 거는 관광 개발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개발. 네. 거기 뭐 바닷가 가면 요즘 뭐 다 그렇잖아요. 콘도 있거나 뭐 호텔 짓거나 네. 또는 쇼핑센터 짓거나 이제 이거는 어느

0: 나라를 막론하고 바다가 그렇다는 거.
1: 네.
0: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에 바다에 거북이가 있어요. 어떤 종류?
1: 수족관 가서만 본것
0: 수족관 가서
1: 같아서.
0: 저도 실제로 바다에서 못 봤는데 뭐 푸른 바다 거북, 붉은 바다 거북, 메부리 바다 거북, 장수 거북 그리고 최근에 포항에서 발견된 올리브 바다 거북도 있어요.
1: 이거는 다뭐 등껍질 색깔인 건가요?
0: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물론 뭐 배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야 우리나라 바다에 이렇게
1: 거북이가 많나? 종류도
0: 거북이 많이 살아
1: 다양하네요.
0: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거북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1: 어딜까요? 제주도?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제주. 제주에서도 혹시 어딘지 딱 개발이 가장 많이 되는데 힌트. 그러면?
1: 잘 모르겠어요. 네.
0: 제주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중문.
1: 아,
0: 중문
1: 중문.
0: 가면
1: 아,
0: 이제
1: 그러네요. 네.
0: 그죠. 중문 해수욕장이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도 이게 워낙 이제 모래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문을 진모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1: 진모살이요?
0: 예. 근데 이게
1: 네.
0: 이제 제주어로 이제 진은 일단 길다.
1: 아.
0: 길다는 뜻이고 모살은 모래의 제주어예요.
1: 긴
0: 그러니까
1: 모래.
0: 긴 모래, 해안변에 해안가에 긴 모래. 그다음에 또 이게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 옆으로 해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해안 언덕, 모래 사구가 있었던
1: 네,
0: 거예요.
1: 설명해 주니까, 아, 설명해 주시니까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0: 기억나시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긴 모래 해안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또 관광이 더 빨리
0: 그렇죠,
1: 개발이 된
0: 그렇죠.
1: 것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뭐 해수욕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안 사구는 사실 과거에는 이제 뭐 생태적으로도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를 때는 사실 해안 사구는 바다의 시작이면서 육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1: 아,
0: 이도저도 아니고 그렇다
1: 네.
0: 보니까 가치 평가가 절하됐고 그래서 개발로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여기가 특히 바다 거북이 와서 해안 사구에다가 알을 많이 낳는 곳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0: 그런데
1: 이제
0: 이제 이게 1999년에 이제 그럼 실제로 거북이 있었냐? 있었어요. 1999년에 중문 해안 사구에 아직 해안 사구가 남아 있을 때
1: 네.
0: 거기서 부화한 새끼 바다 거북 한 100여 마리가 모래를 뚫고 나와서 막 바다로 가는 장면이 처음 목격이 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1: 네.
0: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이렇게 그래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2004년 또 2007년 두 차례 더 관찰이 됐던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이제 개발되면서 그 후로는 이제 산란은 확인되지 않았고
1: 네.
0: 작년에 2025년 작년에 중문 색달 해수욕장에서 바다
1: 네.
0: 거북을 이렇게 자연으로 방생해주는 방류해주는 그런 행사가 열렸었어요.
1: 그래요?
0: 예. 근데 이 그러면 이 거북은 어디서 온 거북이냐?
1: 네.
0: 그러니까 어딘가 다쳐서 구조됐던 그래서 치료를 해서 또는 이제 이렇게 바다로 돌려보내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인공 증식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제주에서 그래서
1: 좀
0: 이렇게 한번
1: 씁쓸하네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으로 증식한다는 게.
0: 그렇죠.
1: 네. 이
0: 어쨌든
1: 바닷가 모래 해안 요 해안 사구 개발하면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거북이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위협하는 요인이 또 있을까요?
0: 요인이 또 있죠.
1: 네.
0: 관광지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밤이 돼도 밤에 다 불을 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1: 그쵸.
0: 거의 종일 불빛이, 그러니까 밤에도 불빛. 근데 만약에 이제 거북이가 거기서 설령 이제 알에서 부화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1: 네.
0: 깜깜하고 이제 그러니까 달빛이나 뭐 별빛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불빛이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아지면 그런 출입 때문에 또한 산란처가 줄어들고 이제 이런 거. 또 하나는 기후변화 때문에.
1: 기후변화요?
0: 예.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1: 네.
0: 얘가 거북이가 알을 산란할 때
1: 네.
0: 온도가 28도가 넘어가면 암컷이 되고요. 그 알이. 그 온도보다 낮으면 수컷이 많이 태어나요. 근데 온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1: 암컷이 더 많아지는 거는
0: 많아지죠.
1: 거예요.
0: 예, 수컷이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성비가 깨지면 다음에 태어날 애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거북이는 이제 어쨌든 딱딱한 등껍질이 있으니까 체온보도 좀잘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들죠.
1: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나 보네요.
0: 사실 그래서 얘가 장수를 했던 것도 자연에는
1: 아.
0: 천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딱딱한 데가 배도 딱딱하고
1: 네.
0: 등도 딱딱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잡아먹을래도 어렵 쏙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거북을 이제 이렇게 보면
1: 네.
0: 얘가 이제 언제부터 지구에 살기 시작했냐 한 2억 년 전이래요 중생대.
1: 2억 중생대요?
0: 예.
1: 그때는 공룡
0: 그쵸,
1: 살던 때
0: 공룡
1: 아닌가요?
0: 있었죠.
1: 네.
0: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근데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한 6,500만 년 전에 그 멕시코 반도 유카탄 반도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소행성

0: 떨어지면서 멸종을 했고 네. 근데 거북은 그때도 살아남았던 거예요. 얘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됐으니까. 아무튼 그래 살아남았는데 이제 자연의 천적이 없는데 인간이 네. 최대 포식자가 되면서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1: 공룡이 멸종될 때도 살아남은 거북인데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수달의 날이라고 하는데 수달로
0: 날이에요.
1: 이렇게 날이 있다는 건 수달도 뭔가 위기에 있는 건가 그렇죠,
0: 그렇죠. 네. 수달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수달도 사실은 수족관 가서
0: 수족관에서 보셨어요? 네. 되게 귀엽죠.
1: 귀여워요.
0: 저는 이제 뭐 자연 조사하러도 다니고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수달을 덜어 봐요. 그리고 수달은 수달 화장실도 있어요.
1: 수달 화장실이요?
0: 네. 자주 이렇게 사는 거기 그 하천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징검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돌 위에 얘가 이렇게 정해놓고 화장실처럼 쓰는 돌이 있어요.
1: 아, 본인이 정해서요? 네.
0: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수달똥도 있고 어머.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고 또 얘가 이렇게 되게 귀엽고 약간 비버랑도 닮았죠.
1: 그렇죠.
0: 예, 귀염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포식성이 강하네. 알고 보면.
1: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네.
0: 수달의 날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사실은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5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그럼 수달이 그럼 왜 피해를 보느냐. 네. 과거에는 모피 때문에 모피. 그러니까 수달의 털이 되게 독특한 게 얘가 네. 털이 이중이거든요. 수달은 어류가 아니에요. 포유 동물이거든요. 네. 근데 물 속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체온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털이 이중 털이어서 방수가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수달 모피를 아주 값지게 이제 모피 때문에 많이 이제 얘가 사라졌고 네. 또 밀렵 그 이제 모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 오염 뭐 서식지 파괴 특히 이제 강이 오염되면서 네. 그다음에 강도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 현재는 이제 국제 자연 보존 연 IUC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를 멸종 위기 동식물 목록에 적색 목록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1: 적색 목록이라는 건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그렇죠. 거죠. 위기라는 게. 네. 수달이 요즘에 서울 뭐 홍제천이나 불광천 이 중랑천에서도 자주 목격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까워진 거라고 봐야
0: 가까워졌죠.
1: 되는 건지.
0: 네. 어쩌면 이제 가보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수달을. 진짜 서울에서.
1: 그러면 이거는 우리 환경이 그만큼 좋아진 거라서 수달이 오는 건가요?
0: 그렇죠. 좋아졌으니까 오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 얘네가 주로 살던 곳에 하천은 그만큼 이제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수도 있겠죠. 개발이 많이 됐다.
1: 네.
0: 그러고 이제 도심으로 이렇게 수달이 몰려오는 게 네.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에는 사실 물음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그야말로 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로드킬의 위협이 물론 얘가 살고 있는 뭐 지역에도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더 네. 심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달이 나타났다 막 좋다. 거기에도 이제 우려할 점이 있고 또 네. 한편 생각하면 수달이 있기 때문에 그 귀여운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아 저렇게 예쁘네 지켜줘야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면은 오래도록 저 하천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네.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게시판에서도 기후변화 신경 써서 살아야겠어요. 웹님께서 의견 주셨고 2737번님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굵은 빨대는 반에 잘라서 1년 이상 씻어서 쓰고 마스크끈은 씻어서 고무줄 대신 사용한다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0: 우와 네. 대단하시다.
1: 네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중요한 코너가 있죠. 코너 속의 코너. 퀴즈 나갑니다. 네. 퀴즈 당첨자 한 분께는 최원영 작가의 올해 신간인 착한 소민 없다 사인본 한 권을 보내드리는데요. 퀴즈 내주세요.
0: 네. 최근 들어 서울의 홍제천, 불광천, 탄천을 비롯해서 도심 하천에서 자주 보이는 귀여운이 동물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선택지가 3개예요.
1: 네.
0: 1번 수달, 2번 해달, 3번 비버.
1: 네. 최근에 서울 홍제천, 불광천을 비롯해서 도심 하천에서 자주 보이는 귀여운 동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나눴죠. 1번 수달, 2번 해달, 3번 비버입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계속 제일 처음 보내주신 분 말고 몇 번째로 정하는데 그게 이제 더 운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오늘은 10번째로 보내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 이제 받을 동안 또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지금 지방선거 앞서 저희 코너에서 지방선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지방선거와 몇몇 지자체 보궐선거 이거

0: 관련해서 그 그린피스가 현재 뭐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1: 그 진행자님은 공약 꼼꼼히 살펴보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상 보긴 살펴보시죠. 하는데 워낙 뭐 그 공보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쵸. 막 그렇게 꼼꼼히 본다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1: 맞아요. 네. 우리 이제 좀 그 각 후보들의 공약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정당 색깔 보고 투표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죠? 예. 이번에 그린피스가 굉장히 재미난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시민 정책 아이디어 투표 이벤트인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구글이나 한번 구글 들어가셔서 뭐 그린피스 그다음에 시민 정책 아이디어 이벤트 이런 식의 검색어를 넣고 치시면 거기 뭐 스레드라던가 또는 그 인스타 그쪽으로 연결되면서 링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했거든요. 응모했거든요. 6월 1일까지니까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 후보들은 되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 전체에 굉장히 커다란 개발 사업 위주로 공약을 올라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정책을 후보자들이 깨알같이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 그린피스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당신들 동네에서는 어떤 정책을 원합니까? 라는 걸 모아본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되게 좋죠.
0: 저 지금 그 사이트 들어왔어요.
1: 되시죠?
0: 전체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여러 주제들이 올라와
1: 있네요. 맞아요. 10가지. 우리 동네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고 이제 예산을 어떻게 기후위기를 막는 역할을 어디에 쓰고 싶으냐라고 해서 10가지를 급하게 골랐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3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3개를 어떤 걸 골랐냐면 10가지가 쭉 있는데 다 좋아요. 뭘 고르가 참 고민은 많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했어요. 저지대, 그러니까 반지하 포함해서 저지대 침수 방지 투수 블록. 그다음에 내진 방제 인프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기한 임박한 식자재를 활용하는 공동 키친 활성화.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에다가 리필 스테이션, 뭐죠? 샴푸나 뭐 이런 거 리필하는 거, 리필 스테이션, 그다음에 수리센터를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 뭐 이런 거. 전 이거 3개 골랐는데 그 10가지 중에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생애 첫 자전거 구입 지원금 및 자전거 교육 의무화. 이건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요?
1: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0: 근데 이 그 리스트를 보니까 평소에 생각지 못한 되게 기발한 아이들이 많고 아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드네요.
1: 사실 이거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이거를 모델로 해서 다음에 이제 선거 나오는 후보들은 이런 식으로 시민 정책을 좀 모아도 좋겠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0: 이벤트 참여 경품도 있다고요.
1: 네, 경품이 있어. 당첨.
0: 이건 그린피스에서 참여할 때 얘기인 거죠.
1: 그린피스에서 이제 응모해서 이렇게 많이 하면 저 경쟁자가 늘어나게 하는데 딱 10명 뽑아서 제로웨이스 상품권 5만 원권을 준대요. 그러나 이제 뭐 제가 좀 밀리더라도
0: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좋죠.
1: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서 10가지 쭉 보시면서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시면 또 다음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좀 제안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린피스 구글에 그린피스 시민정책 아이디어 이벤트 이렇게 치셔서 이제 뭐 스레드나 인스타에 올라온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문제 낸 거 최근에 이제 홍제천이나 이런 안양천 중랑천에서 발견되는 동물 1번 수달이 정답이었고요. 10번째 정답자 8455번 쓰시는 분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최원영 작가님의 사인 책 보내 착한 소비는 없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최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토이의 좋은 사람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이당 임희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지난번에 뭐 마이클 잭슨, 뭐 팝의 황제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분들도 못지않다 또는 그 이상이다 네. 이렇게 할 만한 거물인데요. 비틀즈입니다.
0: 네. 저희가 비틀즈를 예전에 폴 매카트니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1: 비틀즈도 뭐 아마 한두 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뭐 워낙에 뭐
0: 그쵸, 워낙에
1: 네, 전설적인 네, 거물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또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요. 이번에는 네. 이 비틀즈의 마지막 공연이 네. 이제 유명한 옥상 콘서트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했던 그런 콘서트였었는데 그 옥상 콘서트를 펼쳤던 건물이 박물관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0: 네.
1: 영국 런던에 있고요. 이 건물이 세빌로 3번지라는 주소로도 그냥 불릴 정도로 이제 마이클 잭슨 헷갈려 갑자기 비틀즈 팬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비틀스의 예전 음반사,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음반사였는데 네. 지금 존재하는 다른 IT 기업과는 이제 동명이사입니다.
0: 네.
1: 다른 회사입니다.
0: 동명이사.
1: 네. 네. 애플의 이제 본사 사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내년에 팬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된다는 소식이에요.
0: 네.
1: 그래서 여기 이제 박물관이 개관하면 그 비틀스가 녹음을 했던 그 녹음 스튜디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소장품 자료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1: 이 비틀스의 마지막 앨범이 된 바로 Let It Be라는 음반이 이제 이 건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되었고요. 옥상 공간 역시도 이번에 이렇게 박물관으로 재개관하면서
0: 네.
1: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많은 팬들이 또 설레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비틀스의 생존 멤버가 두 명이 있죠. 폴 맥카트니 그리고 링고 스타인데 두 사람도 이 건물 안에 아주 특별한 추억이 정말 많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집에 돌아온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네. 것 같은데 그 앞서 비틀스의 옛 음반사가 애플이라고 했었는데 애플

0: 어떤 음반사였던 거예요?
1: 이 비틀스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네. 어린 나이에 성공을 크게 거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본인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 상표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엔 스스로 비틀스 후기에 이르르면은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돼요.
0: 아.
1: 그래서 지금도 비틀스의 공식 음반 같은 것들 아마 집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LP나 CD, 특히 LP를 이렇게 꺼내 보시면 네. 음반 가운데 라벨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 라벨을 보시면은 녹색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A면은 그 사과의 초록색 안 깎은 사과면이고 뒤집어서 B면을 보시면은 이 사과를 반으로 딱 자르면은 안에 이제 하얀 속살이 나오잖아요.
0: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한 입 베어문 사과가 아니라
1: 베어문 게 아니라 네. 이제 절반으로 딱 가른 사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B면이 되는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게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밴드는 1970년에 해체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애플 상사, 애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남아서 비틀스의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 유산과 권리 같은 것들을 관리를 했고요.
0: 네.
1: 현재도 애플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애플 상사 현재 CEO 톰 네. 글린이라는 분도 이번에 그 박물관 재개관 소식에 대해서 소감을 전했어요. 톰 글린은 매일 수많은 팬이 아직도 이곳을 찾아서 이 건물의 외관만을 찍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이제 내년이 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볼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1969년 1월에 이 옥상 공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옥상 난간 같은 것들도 그 당시 그대로여서 아마 그 추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0: 아니 아직도 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외관을 찍고 그럴 정도면은 그 네. 옥상 콘서트 어떤 공연이었길래 이렇게 레전드로 남아있는 걸까요?
1: 일단은 비틀스의 이제 후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비틀스는 1966년에 공연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1966년에 뭐 월드 투어도 하고 특히나 미국 순회 공연을 많이 벌였어요.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야구장에 야구장에 들어오게 해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스타디움 콘서트의 휴식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0: 아.
1: 이제 관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일반적인 콘서트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구장을 빌려버리는 거예요.
0: 네.
1: 야구장을 빌리고 야구장 필드에다가 무대 설치하고
0: 아.
1: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음향 설비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야구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막 자기들이 연주하는 소리도 막 잘 안 들리고
0: 아.
1: 관객들의 비명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
0: 열악했었던.
1: 스스로 이게 뭐 네. 공연을 하러 온 건지 우리가 뭐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건지 이제 좀 그런 회의가 계속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이제 공연 안 합니다. 전격 중단 선언을 하고 이후에 주로 녹음 스튜디오에 틀어 박혀서 음반 만드는 데 집중을 하죠. 그래서 비틀스 후기에 많은 명반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1월에 바로 이 훗날 Let It Be라는 앨범으로 공개될 음반을 녹음을 하다가
0: 네.
1: 멤버들의 어떤 반짝 아이디어로 건물 옥상에 그냥 올라가서 한번 공연을 깜짝 공연을 해보는 게 어때?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거죠.
0: 너무 재밌네요.
1: 그렇죠.
0: 네.
1: 이런 콘서트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참 거리의 행인들이 이걸 발견하고 멀리서 막 올려다보고 사진 찍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거 공간에 있던 분들은 이게 소음 민원을 넣게 된 거예요.
0: 아~
1: 이게 뭐 비틀스인지도 모르고 이제 심지어 새로 만든 곡들 연주를 하다 보니까
0: 네.
1: 비틀스의 뭐 알려진 곡들 연주했으면 이거 혹시 비틀스 아니야라고 의심이라도 해봤을 텐데 이거 웬 무슨 락 밴드가 나와가지고 왜 대낮에 이렇게 방해를 하냐. 그래서 소음 민원을 넣게 되고 결국에
0: 네.
1: 경찰이 이 건물에 진입을 해서 옥상까지 올라가서 앰프의 전원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거리를 남긴 이벤트였습니다.
0: 아, 너무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도 아 이거 중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1: 그렇죠.
0: 하지
1: 않았을까. 그렇죠. 와보니까 뭐 네. 비틀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0: 그렇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예, 또 안 할 수도 없고.
1: 명령대로 해야죠.
0: 네, 오늘 뭐 첫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바로 이 건물에서 녹음을 했던 마지막 앨범 제목이기도 하고 또 비틀스가 남긴 대표적 명곡 중에 하나죠. Let It Be라는 곡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어두운 시간들. 이 비틀스가 막판에 가면은 뭐 대부분의 해체하는 밴드가 그렇지만은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고 이제 정말 많이 싸우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폴 매카트니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어머님이 나온 겁니다. 어머님은 참고로 폴 매카트니 14살 때 암으로 안타깝게 먼저 별세를 했거든요.
0: 네.
1: 근데

0: 이제 모든 게 잘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둬라 레리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꿈 속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레리비라는 노래를 쓰게 되고요.
1: 네.
0: 여기 이제 첫 대목에 보면은 마더 메리라는 마더 메리가 와서 이렇게 날 위로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더 메리는 성모 마리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메리 수녀 원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더가 천주교에서는 사제고
1: 네.
0: 시스터가 수녀 그리고 수녀 원장은 마더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뭐 영국 같은 데는 수녀 원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메리 수녀 원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곡의 출발점이 된 것은 꿈속에서 봤던 메리 맥카트니 자신의 모친이 되겠습니다.
1: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올게요.

0: 네, 비틀즈 Let It Be 들었습니다. 옥상 콘서트에서 흘러나왔던 Let It Be. 와, 참 좋네요.
1: 네, 명곡이죠. 네,
0: 이번 박물관 개장 소식에 런던 시장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인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세빌 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옥상 콘서트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얘기.

0: 하는 거죠. 이게 런던 시민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매료시킬 흥미로운 계획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이 런던 입장에서는 이걸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럼요. 게 네. 사실 이제 비틀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그들의 고향인 리버풀이고 리버풀의 가장 큰 그 비틀스 박물관이죠. 네. 비틀스 스토리라는 박물관도 있고 또 비틀스가 초기에 공연을 했었던 지하 클럽이죠. 캐번 클럽이라는 공연장도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또 하나를 꼽자면 비틀스가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많이 활동을 했었던 독일 함부르크가 있습니다. 이 독일 함부르크에 가면은 이제 비틀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공연을 했었던 그런 클럽 같은 것들 남아있고 유산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네. 이제 런던은 주로 후기에 비틀스가 많이 뭐 녹음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유명한 거는 에비로드죠. 에비로드 앨범 표지에 있는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 앞에 있는 건널목 이런 것들이 또 관광객들의 어떤 사진 명소가 되고 있는데 이 옥상 건물 그러니까 애플 상사 건물까지 박물관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네. 런던에도 또 하나의 어떤 비틀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생기는 셈이어서 그렇죠. 예, 런던을 또 방문하는 비틀스 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 런던 가면 이제 빅벤 뭐 타워 브릿지 이런 거 네. 봤는데 이제 여기도 그렇죠. 가야 되겠네요.
0: 맞아요.
1: 네, 런던 네. 시장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이번엔 존 레논이 만들고 부른 노래이고 Let It Be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역시 노래인데요. 곡입니다. Across the Universe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뭐 우주를 건너라는 제목처럼 2008년에 미 항공 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 이 노래가 녹음된 지 40주년 그리고 나사 창립 50주년 기념해서요. 네. 북극성을 향해서 이 노래의 데이터를 쏘아 올렸어요. 북극성은 네. 참고로 지구로부터 431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 노래가 북극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 당시에 이제 폴 맥카트니가 물론 이때는 이제 2008년이니까 존 레너는 세상에 이미 없고 폴 맥카트니가 외계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달라 이렇게 논평을 또 하기도 한 그런 곡입니다.
1: 네,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올게요.

0: 네,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이클 잭슨 얘기를 했어가지고
1: 네.
0: 어제 영화 마이클을 보고 왔는데
1: 아, 네.
0: 네, 재밌게 봤고
1: 네.
0: 뭔가 아쉬운 점이 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비틀즈도 뭐 이런 영화 이런 네. 거 만들어질 계획이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비틀즈에 대한 전기 영화가 제작 중에 있고요.
0: 네.
1: 2028년 4월 개봉 예정이에요.
0: 아, 내후년이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연출자가 샘 멘데스 감독, 아메리칸 뷰티, 뭐 007 스카이폴, 1917 이런 것들 제작한
0: 네.
1: 유명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에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 각각의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4편이 동시에 개봉되는 거라서 존 레논, 뭐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에
0: 네.
1: 대한 영화 4편이 동시에 개봉되는 거라서 또 새로운 형식이고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까 이제 독일 함부르크도 비틀스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내년에는 또 영국 BBC에서 이 초기 모습들을 다룬 함부르크 데이즈라는 또 그 드라마를 공개를 6부작 드라마 공개할 예정이에요.
0: 네.
1: 그리고 현재는 비틀스를 다룬 연극입니다. Please Please Me가 런던에서 지금 상연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뭐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0: 그러니까요.
1: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비틀스 공식 해체 직후에 이 싱글로 발매돼서 그룹의 마지막 미국 차트 1위 곡이 된 노래이고요. 역시 Let It Be 앨범에 들어있는 The Long and Winding Road라는 곡 준비했어요.
0: 네.
1: 폴 맥카트니가 짓고 부른 노래이고요. 폴 맥카트니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자신의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농장에서 언덕 너머로 보이는 실제 구불구불한 이 도로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지은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이 이제 Let It Be라는 앨범이 만들어지게 된 게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다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밴드 편성으로 간결한 음반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앨범을 다른 프로듀서가 다시 한번 손을 보게 되면서 지금처럼 좀 다시 웅장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이 곡 역시도 뭐 기존에 의도하지 않았던 관현악이라든지 합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으로 완성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네,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끝곡으로 들으면서 희미 냄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임희윤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하루 더 쉬는 날 남았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은 CBS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24살과 92살이 직장 동료? 라는 제목으로 심연보 대표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9: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7: 우리가 은퇴 후에라도 젊은 후배가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단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죠?
8: 네, 저도 저 같아도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24살과 또 92세가 한 회사에서 또 마주한다고 합니다.
9: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인턴.
7: 아, 네,
9: 인턴이 떠오르는데요. 사회적 기업 아립 앤 위립의 심현보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7: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뭐 우리 박영 목사님 소개했지만 그 영화 인턴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10: 네.
7: 그 직원들의 그 연령이 극과 극이네요.
10: 네, 맞습니다. 저희는 20대, 예. 30대부터
7: 예.
10: 최고령으로는 7, 8, 90대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7: 와. 90세?
10: 네, 92세 어르신이 왕언니라고 불리시는데요.
7: 92세 어르신과
10: 네.
7: 제일 젊은 분은?
10: 24세 정도, 24살 정도 됩니다. 네.
7: 그럼 함께 보기서 어떤 일을 하나요?
10: 저희 같이 그림도 그리고요.
7: 예.
10: 글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7: 예.
10: 저희는 청년과 노년이 함께 살아간다, 공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7: 예.
10: 같이 일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7: 아, 잘 지내는 거죠?
10: 네,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요.
7: 네네, 하긴 뭐 손주 같고 손주가 될 거 아니에요.
10: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좀 더 어르신들과 가깝게 그리고 좀 더 살갑게 대할 수 있을까?
7: 예.
10: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저희끼리 고민하기도 하고요.
7: 예.
10: 어르신들은 이 회사에 오는 것, 이 일자리에 나오는 게 꽤나 활력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7: 예.
10: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또 공존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 네.
8: 이렇게 회사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 MZ 세대랑 그리고 또 시니어 세대랑 함께 있는 시니어 상담소라는 걸 또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10: 네네, 맞아요.
7: 이름 잘 좋네요. 시니어.
10: 네, 시니어. 맞아요.
9: 발음대로 해서 시니어.
10: 이게 저희 브랜드 명은 시니어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7: 네.
10: 어르신들 보통 시니어라고 표현하잖아요.
7: 네네.
10: 네, 저희 평균 연령이 어르신들이 84세 정도 되시거든요.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막내 중에 한 파트는 막내가 79세, 왕언니가 92세니까 네,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신이어라고 되물으셨던 데서부터
7: 예,
10: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 슈퍼마켓이 만물상이었잖아요.
7: 그렇죠.
10: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콘텐츠가 좀 만물상처럼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7: 네.
10: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청년과 노년은 보통 세대의 벽이 있다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7: 예.
10: 실은 그 벽이 어디서 오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청년들한테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면은 제일 자주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지하철이고요.
7: 네네.
10: 지하철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좀 이기적인 모습들을 예. 상상하곤 합니다. 이유는 빈자리가 있으면은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7: 예.
10: 그런 이미지의 예. 노인들을 연상하는데요.
7: 예.
10: 생각보다 요새는 어르신들도 많이 성숙해지셔서
7: 예.
10: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7: 예.
10: 반대로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마주할 곳이 없어서
7: 예.
10: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여쭤봤더니 예.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7: 아, 젊은 친구들이 무섭다.
10: 네, 젊은 친구들이.
7: 예.
10: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가 약 21년도 5월쯤이었는데요.
7: 예.
10: 그때 매스컴에서 묻지마 폭행이 좀 많이 이제 보도됐던 때거든요.
7: 네.
10: 보통 매스컴은 좀 특별하거나 특수한 이야기라는 곳이지 따뜻한 예. 이야기를 많이 보도하지 않잖아요.
7: 그렇죠.
10: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인식에는 젊은 사람들은 무섭다 이런 예.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그렇지 않잖아요.
7: 네.
10: 젊은 사람들이.
7: 네.
10: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대 간의 벽을 조금 허물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담소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7: 네네.
10: 그래서 2030

0: 이게 진짜 고민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네. 예전에는 선배들이 보통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네. 직장 가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게 평탄한 삶이었다면 예. 지금 2030은 좀 삶이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당신들의 고민이 뭐예요? 7080이 답변해 줄게요. 근데 예. 7080이 7080 세대가 아니라 70대, 80대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상담소를 열었고요. 예. 거기서 재미있는 답변들과 또 유쾌한 답변들 그리고 예. 의미 있는 답변들을 많이 얻어서 예. 그걸 통해서 컨텐츠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에 네. 직접 그러니까 2030의 젊은이들이 질문을 올리고 말씀하신 7080 네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답을 주신 네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함께 여기 스튜디오에 좀 올라와 있으니까 볼까요?
0: 네. 네. 제가 소개를
1: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0: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편한데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답변이 돈이 많냐? 그러면 안 해도 된다.
1: 절대 시원해. 네.
0: 그런데 또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이건 너의 인생이니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1: 아주 현답이네요.
2: 네? 직접 적으신 거예요, 저거를?
1: 직접 네. 적으신 거네요.
0: 맞아요. 뒤에 답변들도 있는데
1: 아니, 중요한 게 저는 확 왔는데 돈이 많냐? 이게 제일 바로 왜 음성 지원이 되죠?
0: 네.
1: 돈이 많아?
2: 음성 지원이 되는데? 혼자 살아.
1: 혼자 살아. 다음 질문도 볼까요? 네.
0: 네. 남자친구가 왜 안 생길까요? 했더니 눈을 딱 뜨고 계속 찾아라.
3: 아, 눈을 덜 떴었나 봐요.
1: 네, 눈을 딱 뜨네.
3: 가볍게 떴나 봐요.
2: 덜 떴고 내가 볼까 좀 지속적이지 않았어.
3: 아, 그렇죠. 네.
2: 계속 찾아라. 네.
1: 찾아라 같은 경우에 시옷으로 쓰시고 약간 좀 뭐 철자가 틀린 것도 그대로 이제 네, 살려서. 맞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0: 네. 게으른 저를 위해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남한테 왜 욕을 먹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2: 따뜻하다,
0: 따뜻하게 또 위로를 그래요, 해주시는 그래요. 매운맛과 따뜻한 맛들이 좀 공존하기도 합니다.
1: 아, 글씨체가 따뜻하네요. 글씨체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죠. 네. 다른 질문이 또 있을까요?
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럴 때가 많다. 같이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길래 힘내렴. 이 이야기에서는요. 어르신들도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게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
1: 맞아요,
0: 않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공감해주고 같이 생각해주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
2: 오히려 더 진심이 전해져요.
3: 맞아요.
1: 그래요, 그래요. 네. 또 있나요?
0: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네. 씀씀이가 해프면 배가 고파봐야 안다고 하십니다.
1: 아, 고파보아야 안다고 써보셨는데.
3: 네.
1: 그래요.
3: 맞아요.
1: 정말 아 굉장히 현답이에요. 그래 우리도 진짜 만약에 오히려 저 질문을 저는 누군가 저에게 한다면 내가 뭐라고 다듬을 해야 되나 약간 망설이게 되는데 정말 정답인 것 같은데요. 씀씀이가 배가 고파봐야 알죠.
2: 그렇죠.
0: 아, 맞아요. 참. 저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글씨체가 하나하나 다 다르거든요.
1: 예, 예.
0: 어르신들이 직접 다 글씨를 쓰셨고 그 안에는 틀린 맞춤법들이 있기도 하고요.
1: 예, 예.
0: 잘못된 걸 그냥 X자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0: 저희는 그걸 그대로 다 콘텐츠와 제품으로 만들어냈고요.
1: 네.
0: 이유는 저희 회사는 어르신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70년, 80년, 90년 그 평생을 그 틀린 맞춤법으로 살아오셨잖아요.
1: 예.
0: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를 보존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 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네.
0: 저희 회사, 저희 브랜드에서 꼭 지키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철학이 저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저는 그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가 계속 1위를 할 당시에
0: 네.
1: 그 팀이 왜 잘했냐면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관록 있는 연령이 좀 있는 중원을 경험 있는 선수들이 뛰고 참신한 신선한 선수들이 앞뒤를 뛸 때 참 좋은 효과를 냈는데
0: 네네.
1: 요즘 그 팀이 되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다 젊은 선수만 뛰거든요. 열심히 뛰는데 골을 못 넣어요. 경기가 그래서 순위가 지금 10위 밖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전 모두 사회 구성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대 간에 뭘 나누잖아요.
0: 네.
1: 저 교회에 왜 노인들이 많은가 했더니 청년분 따로 예배를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노인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분 다 저 지하실에 따로 보니까
0: 맞아요.
1: 모든 걸 다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 버릇하니까 지금 보면서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또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와 또 어르신들이 줄 수 있는 답이 한꺼번에 있어서 전 정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우리 대표님께서 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 제가 프로필 보니까 꽤 그래도 좋은 직장을 다니셨었나 봐요.
0: 아, 네, 뭐.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네. 네.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통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의 부속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0: 예.
1: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 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갈 수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때 아버지 친구분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몽골인이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예. 이렇게 케어하기도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어요.

0: 15살, 6살 뭐 이때니까 예. 20대 중반 남자아이한테 그렇죠.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있겠어요.
1: 예, 예, 예. 예,
0: 사회 문제가 없더라고요.
1: 예, 없어요.
0: 눈 크게 딱 뜨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저희 본가에서 한 5분 거리에 친할머니 댁이 있거든요. 걸어서 네. 할머니 집 앞에 박스가 쌓여져 있는 걸 예. 보게 됐습니다. 가서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마침 그때가 무릎 수술을 하시고서 재활 운동을 하시는데 재활이 별게 없고 동네를 거니는 거더라고요. 네. 동네를 거니다가 박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팔면은 아버지 형제가 4남매여서 용돈도 드리고 그렇다고 저희가 막 엄청나게 궁핍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1: 네.
0: 내가 일을 한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줄 수 있다.
1: 네.
0: 어찌 보면 소일거리가 필요하셨던 거죠.
1: 예.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할머니한테 그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했는데 실은 동네 창피한 거죠.
1: 네.
0: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1: 그렇죠.
0: 게.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할머니를 말려서 그 일을 못하게 했는데
1: 네.
0: 지역에는 할머니 친구분 같은 분들이 박스를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계형 네. 폐지수거 노인들이 많았고요.
1: 네.
0: 그분들을 좀 알아보고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좀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네. 좀 어르신들한테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아, 참.
2: 결국 대표님이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어르신분들을 직접 찾아가시게 된 거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2: 찾아가셔서 더 현실들을 좀 가깝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제가 주머니에 한 시드머니 2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걸로 물, 장갑, 뭐 양갱 이런 간식들까지 네. 꾸러미를 만들어서 고물상에 갔어요.
1: 네.
0: 7시에 문을 연다는 걸 알고 6시 30분에 갔는데 어르신들 한 3분 정도가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물상에 가서 물건을 파시려고 6시 55분쯤 되니까 멋진 검정 색깔 세단이 한 대가 쫙 올라와요. 거기서 내리신 분이 고물상 문을 여는 겁니다.
2: 아, 고물상 사장님이에요?
0: 사장님? 네, 저는 놀란 게 고물상을 해도 세단을 탈 수 있구나.
1: 그래요?
0: 네,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이었던 거는 물건을 다 부리고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네. 제가 그 꾸러미를 나눠드렸거든요.
1: 네.
0: 그럼 보통 이제 고맙다는 얘기 정도는 해주실 네. 수 있잖아요. 제가 한 2시간 반 동안 40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한 10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1: 왜요?
0: 이게 우리나라 동방이 지국인데 네. 그 정도는 또 해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주셔서 너무 서운했더니 그 세단 타고 오셨던 네. 사장님 저한테 오시더니 네. 아마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나눠주는 줄 알고 네. 당연하게 받아서 가신 거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해봤자 네.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가서 다른 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기부와 후원을 한들 과연 그 돈으로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어질까? 했을 땐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걸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1: 아, 참.
0: 이게 평균의 오류가 있긴 한데 어르신들이 한 달에 버시는 평균 금액이 뭐 10에서 2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월급처럼 모여지게 됐을 때 그 정도의 규모니까 크지 않은 거죠.
1: 매일 그걸 주워서 그렇게 힘들게 끙끙거리고 와서
0: 네네.
1: 그 돈을 받으시는 거군요.
0: 맞아요.
1: 그 액수를.
0: 그래서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첫 번째 벽이었어요.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했으나 복지관에서도 그게 그들에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 일이 생기니까 그걸 안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협조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걸 설득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는데 20대 청년과 7, 80대 노인이 만나서 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야기 소재가 떨어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인연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때 도움을 줬던 친구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림을 그리자 였습니다. 저는 원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고
1: 네.
0: 어르신들은 60년, 70년 이렇게 볼펜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삶을 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라 서로 그림을 못 그려서 그거 그리면서 서로 막 재미있는 서로의 자화상을 그려서 놀리기도 하고
1: 네.
0: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그림들이 저한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디자인하면은 상업적인 디자인들이 너무나 멋지고 예쁜 것들이 요새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어르신들이 그리신 그 손그림이나 손글씨가 아까 우리가 상담소에서 봤던 것처럼 귀

0: 하면서 유니크하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이걸 제품화시키는 작업들, 컨텐츠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 브랜드와 또 기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2: 그래요.
0: 가족들이요. 우선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아주 크시거든요.
2: 그렇겠죠. 뭐 장남이요? 외아들이?
0: 동생이 있는데 장남이고요.
2: 아, 장남이요.
0: 네, 근데 이제 또 어머니랑은 꽤나 또 아버지랑도 깊지만 또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아들도. 어머니가 그 일한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식음을 연패하셨어요.
2: 그 속상하지. 네.
0: 왜냐면은 너 잘 키워놓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직장에 잘 갔는데. 네,
3: 안정적으로.
0: 네. 그렇게 잘 다니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랬고,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묵묵하게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러면서 마음의 지지를 항상 주셨었고요. 근데 그런 그 두 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올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죠.
3: 근데 이거 뭐 우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0: 네네. 네.
3: 계속해서 그 어르신들은 곳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원래 좀 이렇게 좀 지나치지 않고 관심이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 성향 자체가?
0: 네네. 저는 사람을 원체 좋아해서요. 모두가 저의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3: 그래요.
0: 네. 학교 다닐 때도 막 소위 말해 좀 이렇게 무서운 친구들 있죠. 예. 일진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예. 그 친구들하고 너무 친하고 예. 모범생들, 전교 1등들하고도 너무 친하고 예. 또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고 예. 그리고 급식실 아주머니랑도 친하고 경비 아저씨랑도 친하고 그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4: 극이야.
0: 네, 극이죠.
3: 진짜
2: 좋은 성격이에요.
3: 완전 파워이네.
1: 다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성격.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혼자 있으면 전 반대로 이 힘이 떨어져요.
1: 에너지가 좋으신가 봐요.
0: 네, 그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2: 하나님께서 좋은 천성을
3: 진짜로. 그 지금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럼 저희 처음 만나서.
0: 실은 계속 말을 걸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제 또 준비하시느라
3: 많이
0: 말씀을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또 하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2: 그러니까 오자마자부터 막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반으셔서. 저희도 보통 오시는 분들 굉장히 좀 긴장하시는데
0: 긴장은 했습니다.
2: 네, 긴장이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천성을 주셨군요.
0: 네, 네.
2: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원래 그런 성격인데 어르신에게도 그럼 지나가다가 왜 저희 둘째 딸이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어려운 분들을 보면 계속 아빠 나 돈을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냥 가는데 둘째 딸이 자꾸 아빠 저기 얼마 좀 넣어줘 뭐 꼭 그리고 한참 갔는데도 계속 뒤를 쳐다보아요. 저희 둘째 딸이. 그래서 이게 아기 때부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뭔가 타고난 천성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네.
2: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좀 주신 거 아닐까.
0: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몸과 더불어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제 마음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긍휼하면은 뭔가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사전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긍휼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공존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2: 예.
0: 그래서 어르신들과 좀 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럼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상장 같은 것도 많이 받았겠네요. 네. 착한 어린이상 뭐 이런 것도 받았나요?
0: 네.
2: 이런 분들이 군대도 갔었죠?
0: 예, 군대도.
2: 군대에서는 어떠셨어요?
0: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네. 꼭 그 바른 어린이, 모범 학생
2: 그러니까.
0: 그런 상들 받기도 했었고
2: 예.
0: 또 군대 가서는 이제 너무 관심들이 많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네. 군종병도 하고요. 또 상담병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2: 예. 이제
0: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또 상담도 해주고
2: 어머나.
0: 제가 뭘 알겠냐마는 예.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같이 좀 해결하려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마음들이
3: 사실은 되게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2: 그렇죠.
3: 이게
2: 그렇죠.
3: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건데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0: 안 하면 피곤해요.
3: 오히려
0: 가만히 있잖아요.
2: 어머나. 약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가 오지러퍼처럼 뭐 이 동네 저 동네 쓱 지나가다가 가만히 못 보고 들어가서 할머니 무슨 일이 뭐 이런 성격이네요. 그죠?
0: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일화가 기억나는데 네. 중학교 때인데 어머니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네. 저희 학교 교복이 아니에요. 네. 근데

0: 어 쟤는 어느 학교에 누구야?
1: 그것도
0: 어, 쟤는 어느 학교에 누구야? 어. 어머니가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네. 그럴 정도로 저는
2: 관심 있게 보는
0: 네,
2: 거야.
0: 네, 너무 너무 다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Friend처럼 아. 정말 친구들이 있길 바랬고요. 네. 사람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정말 아주 천성적으로 참 좋은 성격을 타고
2: 사실은 있네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정치도 해야 돼요.
1: 아 그리고 목회도 해야 돼.
2: 진심을 가지고
1: 목회도 해야 돼. 아니 근데 정치는요. 어. 제가 보니까 어.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돼 그래서 갈로 가잖아. 맞아. 그럼 똑같아져. 똑같아져.
2: 그러면
1: 결론은 그거야.
0: 목회로 갑시다.
1: 아, 목회로 정치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면 다 똑같아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0: 네 뭐 저희 아버지의 또 꿈도 있으시긴 한데. 네.
2: 어, 그래요?
0: 네, 예. 저는 왕강이 그냥 제 자리에 네. 열심히 해서 네. 우리 목회자들을 돕겠다. 네. 네, 평신도 사역을 잘하겠다.
1: 어, 목회자도 가면 똑같아져. 모든 직업이 그 사람을 다 바꾸는 거야. 직업이 되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직업 하세요.
0: 네, 제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축복합니다. 네.
1: 근데 어때요? 이제 나의 차고난 천성과 사명감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뜻과 다르게 상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실은 사업을 하면서는 예.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역경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만난다고 할 때도 저희의 사업이 엄청나게 막 부를 축적하거나 예.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아니면 의심이 아니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물어보고 챌린지를 거는 게 저한테는 일상이었고요. 네. 또 제가 하는 일들이 제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멘토라는 분들도 보면은 크게 그래서 돈이 벌릴까? 네. 지속 가능할까? 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네. 제안도 하시고 또 염려도 많이 하셔서 네. 매일매일 그것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1: 그럼 어르신들 아까 그 뭐 그림도 그리고 한 거 가지고 뭐 제품도 만들곤 해요 거기서요?
0: 네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예.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들이 아까 우리 상담소에서 봤듯이 예. 좀 뭐랄까요 위로를 전할 수 있고 격려를 예.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건 저희가 문구류를 만들었었어요.
1: 아, 뭘 어떤 거요?
0: 스티커나 엽서 아니면 노트와 펜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1: 그림으로요?
0: 네, 그림과 글씨로.
1: 글씨로.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저런 글씨로.
0: 네, 글씨도 저희는 디자인으로 바라봅니다.
1: 저걸로 카톡 글자. 아, 네. 그렇죠. 무슨 메시지.
3: 그렇죠.
1: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뭐 이런 거 써서 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모티콘.
0: 올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아 그래요.
0: 나옵니다.
1: 네,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너무 좋은데.
3: 맞아요.
1: 딴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라든가.
0: 네네.
1: 생일 축하해.
3: 맞아요.
1: 하지만 케이크는 없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걸로 해서.
0: 네네.
2: 뭐 결제하려고 할 때 저게 알림이 뜨는 거야. 씀씀이가 해프면 배가 고파진다.
0: 맞아요. 실제로 그런 걸 하려고 저희가 기프티콘 같은 핸드폰으로 많이 선물하잖아요.
1: 네네.
0: 그걸 하는 그 팀이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팀인데 네네. 거기랑 만우절에 맞춰서 그 살 안쪽 쿠폰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곧 가고 있어 지각은 아니야 이런 쿠폰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좀 재밌게 보내면서 만우절을 좀 건강하게 보내자라는 것들도 했었고 또 기업들과 협력을 좀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스킨푸드 그 브랜드랑 같이 협력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제품의 패키지를 변경하는 일들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편의점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제품들의 디자인들과 패키지를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다 저희가 같이 어르신들의 그림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 전 무엇보다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 젊은층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고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MZ란 이름으로 요즘 어린 것들은 점점점 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대표님이 이제 걱정인데 그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일단 뭐 좋은 일은 참 좋은 참 좋은 청년인데 청년인 건 알겠는데.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입에 풀 채는 어떻게 해요?
0: 네? 네,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긴데요.
1: 네, 그러시겠죠. 네,
0: 지금 저희 회사가 8년 차가 됐거든요.
1: 네. 네,
0: 7년을 지나 8년 차가 됐는데 한 4년 정도는 무임금 대표였어요.
1: 임금 안 받으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버텨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직장에서 일했을 때
1: 모아놓은 돈?
0: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1: 까먹고
0: 조금 그렇죠 까먹은 거죠.
1: 아이고.
0: 그러면서 또 그 전 직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1: 어떤?
0: 열심히

0: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1: 예.
0: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을 해서 한번 PT를 하고서 한 8억짜리 뭐 이런 10억짜리 이런 걸 따줘요.
1: 예.
0: 그럼 한 200만 원 월급 받은 걸로 그걸로 또 제가 버티면서 제 할 일도 하고.
2: 어머니가 시금 전폐할 만하죠.
1: 그렇죠. 저는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죠.
0: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래도 동기부여였던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0: 그 제 마음에 하나 갖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높은 뜻 연합선교회 예. 김동훈 목사님이
2: 네.
0: 그 재단을 만드신 초대 이사장으로 계셨던 곳이 있어요.
1: 네.
0: 거기에 벽에 그 건물의 벽에 가면은 이게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인지만 고민했다라는 메시지를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그게 정말로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로 뻗쳐져 갔었고
1: 예.
0: 그 마음을 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다 보니까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버텨왔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뿌렸던 씨들이 어느 정도 발아해 가고 있어서
3: 네.
0: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초대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참 대단하다.
2: 오늘 이게 방송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기 앉으셔서 얼마나 뿌듯할까. 제가 볼 때 오늘이야 이제 돼서 비로소 어머니 마음속에 또 섭섭함이 쑥 내려가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들 참 자랑스럽다.
0: 맞아.
2: 내가 아들 잘 키웠다는 마음이 오늘 드디어 완벽하게 생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 대부분 좀 전략적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시죠?
0: 원래 사업이라는 건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아, 인물도 좋으시고.
0: 맞아요.
2: 현일 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아, 저는 요즘에 야고보서 말씀 읽는데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법이라는 게 그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사는 게 나 혼자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웃을 바라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잘 살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아, 그래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박영 목사님.
4: 제가 이렇게 어르신 분들 만나면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유 저는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삶을 볼 때도 기대한 그런 자체가 없어진 우리 이제는 젊은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도 그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진 거고 또 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대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금도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 말씀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1: 맞아요.
4: 네, 그 존재감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좀 인식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역할을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하고 계시니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요. 저희 사실 하느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이게 믿음의 동지들끼리 합력을 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노와 소가 남과 여와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합력하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삼국시대보다 더 삼국으로 나눠져 있고 이념의 갈등 뭐 온갖 또 노소의 갈등 또 꼰대란 이름으로 저리 가세요 MG 저리 가세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해 따로 밥 먹자 따로 예배 보자 모든 것을 갈라치기 해서 이제 더 나눌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사회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이 사회는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지금 세우신 회사 이름처럼 아립 앤 위립이잖아요.
0: 네.
2: 내가 서야 우리가 선다는
0: 뜻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합력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소가 함께 손을 잡고

0: 함께 비전을 꿈꾸고 각자 하나님께서 그 연령대에 맞는 역할을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들이 경험했던 많은 일상에서 얻게 됐던 지혜들이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져서 그것이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앞장서시고 지금 새로 세우신 비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나오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3: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쓴 복음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셉,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요즘도 학교에서 이 노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이죠. 진작 통일이 됐다면 우리들은 20대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나 군대 갈 즈음엔 통일돼서 군대 안 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참고로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있네요. 저에게도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일에 쉬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종종 보이는 주일은 쉽니다. 이런 팻말을 교회 문에 걸어놓고 훌쩍 휴가를 다녀오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엔 이룰 수 없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지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는 형통함을 느끼곤 하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형통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왜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아간 야곱은 분노하는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고 말았죠. 그 사이에 야곱은 총 4명의 여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녀들 중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일까요? 너무 기고만장했던 탓에 형들에겐 미운 털이 박혔고, 결국 어린 나이에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된 요셉의 인생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예였던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실까요? 당연하게도 이집트에 가자마자 노예가 총리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죠. 상당히 높은 사람의 집에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높은 사람의 집으로 팔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외모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대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손 대는 일마다 너무 잘 풀리는 겁니다. 왜 우리도 무언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신들렸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손대는 일마다 탁월하게 처리하는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요셉을 도와주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아예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버렸죠.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이집트의 고위 관료 집에서 집주인 다음가는 슈퍼 노예가 되었으니 요셉의 인생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슈퍼 노예가 된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손을 대는 족족 모든 일이 잘 풀렸죠. 이런 요셉에게 큰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했죠. 요셉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만 그날 이후로도 아내의 유혹은 끈덕지게 반복됐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집안에 다른 노예들이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다시 한번 여태껏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요셉은 붙잡힌 옷을 버린 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널브러진 옷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던 보디발의 아내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하다가 도망갔다. 이거 봐라. 이 옷이 그 증거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슈퍼노예가 돼서 좀 풀리나 싶었는데 아예 죄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을 도와주셨답니다.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장이 요셉을 눈여겨보다가 죄수이면서도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요셉에게 맡겼던 거죠.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해하기 힘든 난관이 계속됩니다.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긴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이죠. 더 이해하기 힘든 건 요셉이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선 형통하다라는 말의 뜻을 헷갈리신 걸까요? 슈퍼 노예가 되어봤자 노예입니다. 죄수들을 관리해봤자 죄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잘 풀린 인생 맞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요셉. 잠깐 멍 때리는 사이에 언제 노예가 됐냐. 이제라도 도와줄게. 아, 언제 또 죄수가 됐냐. 미안하다. 거기에서라도 인정받게 해줄게.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의 추락하는 인생을 형통하다 평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라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성경의 형통하다라는 평가가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볼때 요셉은 망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말도 안 되는 일들만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말 그대로 예외일 뿐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그냥 흘려버리며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연스러움 너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꾼 것, 상인들에게 팔린 것, 많고 많은 집 중에 보디발의 집에 온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추며 어떤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노예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뒷받침되는 서사가 탄탄히 이어질 때그 어린 노예가 총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이 잘 되어 간다, 잘 풀리고 있다,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정교하고도 섬세한 계획이 잘 풀려 간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볼땐 끝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에 품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 계획대로 착착 풀릴 때, 형통하다라고 부르곤 하죠.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괴로움을 마주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제 인생에 이런 장애물이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선 하나님을 선하고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괴로움을 두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결말을 알기에 요셉의 추락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결말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놓인 돌부리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낙담하곤 하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옥 안에 갇힌 듯 절망이라는 쇠창살 안에 던져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점을 전환하라고. 당장 5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생을 바라보라고. 진정한 형통은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짙은 안개 속을 헤매듯 불확실한 미래를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내 뜻보다 완전하면서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지없는 실패를 마주하더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큰 그림의 일부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형통하게 내 인생을 이루어 나가신다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형들을 업신여겼던 어린 시절 그대로의 요셉이라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유혹해 올때 얼마든지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며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요셉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포자기하지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창하고 멋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군대에선 생활관 청소, 작업, 각종 교육과 훈련, 직장에선 사소한 문서 업무, 집안에선 평범한 집안일이나 육아처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이 내게 주어진 일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초라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여기며 그분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일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고 내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다 지나고 돌아볼 때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워, 더 깊은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웅크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들은 기필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곧 우리의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도 형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점의 차이에 있죠. 사람의 눈에 요셉은 점점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셉은 무대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걸으며 성공한다는 것을 가리키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큰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힘겨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자리입니다. 지금은 다알수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 하나님은 형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0: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6기계화 보병여단 청운불멸교회 서신원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과 11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0: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기쁜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강의 21번째이자 믿음의 그릇 두 번째 메시지 참 회개하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 이 영광스러운 예배 참으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회개하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순백의 다랑아리처럼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 참 회개하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4장 본문 3절에 보면,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너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랬을 때 그 소망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손들에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이 소망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누가 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사모하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소망은 용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용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고 참 회개하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경기도 여주에 가면 우리 기독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그 이름이 소망교도소예요.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별을 하지만, 이 감옥 사역을 오래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용서받은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이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삶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회개는 용서받은 자가 되는 첫 걸음이요, 내 삶 속에 참 소망을 회복하는 황금 열쇠가 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참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용서를 받아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한 자로 구별할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용서를 받아들인 자와 용서를 거절한 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의 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이 표현보다 용서를 거절한 자, 참 회개를 거절한 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희들 앞에서는 수많은 용서의 은혜가 펼쳐져 있어요 지금. 그 용서의 강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보혈의 강수에 몸을 담그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선함에 매몰되어 용서의 강에, 용서의 강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고 거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통찰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조차도 참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여러분들이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커지는지 몰라요. 이걸 깨달을 때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고 용서의 강에 우리의 몸을 잠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 회개했냐고, 회개하라고 인간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를 그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참된 회개의 이 차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물론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되고 회개하라는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참된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참된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 내가 치료해야 할 그 피값을, 내가 치료해야 할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의 자리에 서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그 피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피 묻은 보혈 복음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각성하는 것은 회개의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는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회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는 참된 회개를 위하여, 참된 회개의 그릇이 되기를 위하여,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온 성도들이 겸손히 갈보리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주일날 예배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앉고 그것이 선물임을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뭘 하나 해야 할 것인가, 딱 오늘 하나만 딱 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는가, 참된 회개를 위하여 우상 숭배라는 것을 처리할 때, 참된 회개의 그릇이 되려면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바벨론 종교의 우상 제작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우상 제작 과정의 모순성을 드러내고 아주 그냥 날카롭게 이사야가 이걸 지적하고 질타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이제 이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철공이 뭐라냐, 이 철로 만드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목공들은 줄을 재가지고 붓으로 그 대처럼 밀어가지고 곡선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철공은 철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목공은 나무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데, 여기에 진짜 또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운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나 땔감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이기도 하고 불을 떠 피워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참 말이 안 되게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우상의 재질인 이 나무를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적 요소를 넣고 숭배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무

우리 값진 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로 우상을 만들어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나무 씨앗에서 시작되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것,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 우상을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어요.

온몸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나? 바울은 이걸 알고 로마서 1장에 오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해가지고 다 인간이 참 기가 막힌 잘못을 범한,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9절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다 뭐예요? 허망하도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크게요.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철로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로 만든 새겨 만든 우상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철로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스승이라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나무로 만든 철로 만든 우상이 뭐?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날 철로 만든 우상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 오늘날 철공들이 만드는 우상이 뭘까? 그게 요새 자동차가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갖고 자동차를 묵상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 마음속에 자동차가 날마다 가득하다면 이 시대에 철공이 만드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21세기 오늘날 우상의 핵심과 우상의 철학이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같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21세기 우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자력 선택의 우상. 너는 나의 신이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 신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것이 21세기 우상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지 우리가 주어가 되면 우리가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생각, 철학, 지성, 권력, 탐심, 물질, 사고방식, 세계관, 중독, 이게 다 21세기 우상들이에요. 21세기 눈에 보이는 우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대부분 성경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스마트폰 안에 뭐 성경도 보고 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우상 같은 이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느냐? 온갖 거짓 정보들이, 온갖 우상 정보들이 온갖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잘못된 우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특별히 21세기는 중독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게임 중독, 운동 중독, 심지어 젊은이들은 인정 중독, 인정받고자 하는 거, 관종. 토니 에반스는 하나님 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의지하는 모든 장소, 사람, 물건이 모두 21세기의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제가 우상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구약 성경의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 사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만나를 먹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샘물을 경험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늘 사는데,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 받아오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약속하신 계획된 그 시간에 못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이고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된다는 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탁 갖고 있는 것이.

누구나 남모르게 혼자서 즐기고 만지고 의지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금송아지를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질타하고 그 금송아지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가루로 만들고 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 가루가 되고 재가 되는 헛것임을 상징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역사와 그 이미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0절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을 우리 또박또박 크게 보겠습니다.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 우상 숭배한 그 우상, 철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죄가 되는데 그 죄를 먹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21세기 우리가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대신 앉혀놓는 그거 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 마치 21세기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게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다. 그 죄는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우상 숭배는 죄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 다른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죄를 먹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걸 다루겠어요. 잘못된 우상 숭배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1절 오늘 본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 보통 말씀인 것 같지만 보통이 아니에요. 히브리의 독특한 어법 가운데 오늘 한국말은 좀 이렇게 평이하게 돼 있지. 사실은 기억하라 이 일을. 오늘 앞에 있는 20절 기억하라 그 말씀을. 우상 숭배는 죄를 먹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래 되면 너는 내 종이 되는 것이다. 내 종이니라. 이걸 잊지 말라. 아니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선포하는데 22절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2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에 죄를 먹는 우상 숭배에 모든 나를 위하여 만든 신에서부터 해방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잊혀지지 않는 것 축복도,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허물 빽빽한 구름 같은 꽉 막힌 너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마치 아침 안개를 없이 하듯이 없이 해 주시겠다. 빽빽한 구름이나 꽉 찬 어두움과 그런 꽉 막힌 것 같은 걸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의 햇볕과 불꽃 같은 은혜로 우리 죄를 태워버리시고 빽빽한 구름, 꽉 막힌 앞날의 상태를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23절이에요. 23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사회를 통해 깨달은 건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주적 찬양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용량,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우상을 처리할 때, 우주적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용량과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 내면의 공간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제거되면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이 제거되어 참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곳은 같이요, 그곳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과 새 영과 그 다음에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25절, 26, 27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우리에게 참 회개하게 해야 돼.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 특별히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참 회개하는 자에게 26절에 뭐라고 하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새로운 공간, 새 영과 새 마음의 새로운 공간이 형성이 돼가지고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상이 제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공간이 늘어나고, 성령이 일하실 공간이 늘어나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다 함께 믿음의 갑판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고, 따라서 우상이 처리될 때에 믿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받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깨끗한 그릇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약의 욥을 보면요, 욥은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욥이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욥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참 회개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그냥 더 강력한, 뭐 겉으로 볼 때 숫자로도 두 배 이상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여러분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의 복잡한 것들, 그 다음에 정리할 것들, 제가 이런 좋은 말씀 드릴 때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본당, 별관,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된 회개 그릇이 되면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우상 숭배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거절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결국 허망한 죄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상 금송아지를 허망한 죄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을 보면 이 쏟아주는 물줄기를 연상시킵니다. 마치 이 폭포와 같은 겁니다. 폭포는 저에게 참 많은 영감을 줍니다. 제가 캐나다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갔어요. 거기 가면 정말 감화력이 있어요. 일단 장엄한 장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폭포 가면 사람도 이상하게 껄껄껄껄 웃고 다녀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아니까 뭐냐면 음이온이 엄청 나온대요. 그럼 음이온을 자기도 모르게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이온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정서가 순화된대요. 폭포는 참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어두운 사람들도 감화시켜서 더 나은 사람, 더 밝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만드는 어떤 감화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낭여행을 할 때 나야가라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과수 폭포,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가 수십 개 걸려있는 아주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폭포 사이를, 수십 개 폭포 사이를 걸으며 정말 사람들이 다 착해지고 순해지고 어린아이 같아지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폭포를 보면 참 폭포의 특징이 뭡니까? 왜 은혜를 폭포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폭포에 비유한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는 그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어요. 자판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어요. 동전을 두 개 넣으면 음료수 두 개 나와요. 수도꼭지를 세게 돌리면 물이 많이 나와요.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떻게 하냐에 굉장히 달려있는 게 수도꼭지. 이게 뭐예요?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이래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요 수도꼭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은혜의 폭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폭포가 그런 거 보셨어요? 폭포가 와 내리다가 좀 나쁜 놈이 와, 그러니까 오 이런 거 보셨어요? 똑같이 와 하고 내립니다. 그 나쁜 놈들 순화시켜요. 뭐 좀 착한 놈이면 폭포가 와 하다가 우와 오지 않아요. 똑같이 와 하고 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못된 놈, 착한 놈, 키 큰 놈,

0: 작은 놈, 하얀 사람, 노란 사람, 상관없어요. 은혜는 그냥 폭포는요, 그 앞에서 와 하고 떨어져요. 왜요? 폭포의 수량은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의해 결정 짓는 게 아니라 폭포 상단의 물의 양에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너무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은혜를 영어로 설명하면 unmerited favor라고 얘기합니다. unmerit. 이게 뭐냐면 merit, demerit, 득점, 실점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착한 짓 해요. 그러면 잘했어. 득점. 그리고 뭐예요? favor. 호의가 막 우와 하고 늘어나요. 실점. demerit. 실점 하면 뭐예요? 그냥 우 하고 줄어요. 근데 unmerited favor 뭐예요? 그냥 와 하고 쏟아진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한 데서 받는데요. 우리가 잘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한 데서 받는데요. 17절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말을 들여다보면 왔다라는 동사가 이게 3인칭 단수에 쓰는 단체. 진리와 은혜. 복수죠, 복수. 두 개잖아요. 주어가 두 개면 뒤에 동사가 come이 와야 돼요. 복수로 받아야 돼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걸 comes로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걸 단수로 봐요. 그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 곧 은혜.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문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그 진실은 다름 아닌 은혜 위에 은혜, 은혜에 폭포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폭포의 은혜에 폭포되신 하나님 말고 율법 안의 하나님은 뭐예요? 히브리서는 율법에 대해서 커튼 뒤에서 어스름하게 비추는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왠지 수도꼭지를 내가 세게 틀면 많이 나오고 덜 틀면 적게 나오고 왠지 동전을 다섯 개 넣으면 다섯 개 나오고 세 개 넣으면 세 개 나오는 자판기 수도꼭지 같은 하나님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얼굴이 아니고 커튼 뒤에서 어스름하게 보는 그림자의 하나님이래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뭐라고요? 그 커튼을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폭포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 때 율법 배우시고 다니셨나요? 유대인들은 막 율법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타고난 기초값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커튼을 우리 모두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값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번번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득점, 실점 따지고 80점, 70점, 50점, 오케이. 천사들아, 50점만큼, 40점, 30점, 그만큼 실격, 합격. 이 하나님으로 맨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래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폭포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쁜 놈 안 이쁜 놈 상관없어. 잘난 놈 못난 놈 상관없어. 옳은 놈 틀린 놈 상관없어. 루터가 뭐라 그래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해서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케오가 얼마나 안 사랑스러워요. 동족들 돈을 빙땅 쳐서 사는 욕심의 사람, 사기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케오야 내려와라, 엎어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함께 하세요. 사케오가 나와서 뭐예요? 내가 착복한 모든 돈을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돼요. 이틀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틀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 마음속에는 커튼을 열어젖히신 거예요.
1: 그리고 그 폭포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그 사랑을 막 받다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삥탕 친 거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착복한 거 돌려주겠습니다. 이건 매에 맞아서 변한 게 아니고 사랑에 맞아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폭포 아래로 나와서 그 물살에 마구 두드려 맞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그 폭포를 가리는 커튼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설교 들으면 그렇지 예수님 은혜지, 그렇지 은혜의 하나님이지. 머리로 아는 것은요, 마음의 커튼이 벗긴 게 아니에요. 마음의 커튼이 벗기면요,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쏟아 부어져요. 그 일이 왜 안 벌어져요? 내 마음엔 여전히 커튼이 쳐져 있어서예요. 제가 얼마나 이 커튼을 가진 자인지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어디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려고 이제 공항에 들어갔는데 시간은 조금 남았어요. 한 3, 40분 남았는데 야, 그 공항에 제가 좋아하던 식당에 브렌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지막이잖아요. 가서 진짜 먹부림을 했어요. 먹었어요. 먹고 막 언제 떠오래요? 이러고 막 먹고 그리고 가려는데 아, 불쌍! 이 사람들이 캐시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캐시 다 썼고 크레딧카드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전전긍긍하는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지 막 캐시는 없지 막. 그런데 저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독일인 커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린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대화를 잘 듣더니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저한테 Sir, can I invite you? 제 귀를 의심했어요. Can I invite you?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당신 점심 대접해도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Can I invite you? 내가 대신 내도 될까요? 이겁니다. 그 돈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커튼을 만났어요. 거기서 thank you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당해보세요. thank you 소리가 나오는지. No thanks. I can handle this. 감사합니다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내가 이런 상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당신 한 달 언제 봤다고 돈을 내는데 대신 내줍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뭐냐면 저 길 건너 은행에 가서 카드로 돈 뽑아가지고 환전해서 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 떠났어요.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thank you라고 말하든지 비행기를 놓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제 존재 전체를 거스르는 것 같더라고요. Thank you. Thank you. 이게 존재 전체를. 내가 얼마나 비은혜의 세상 속에 살았는지. 은혜라는 게 나에게 얼마나 익숙지 않은 언어인지. 은혜가 개념이나 신학으로는 맨날 머리로 만지고 제가 여러분 루터 저작선을 몇 번을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몇 번을 읽었어요. 글자로는 익숙한데 삶에서 부딪히는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외계어 같고 낯선지요. 땡큐 소리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커튼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겁니다. 은혜 뒤에는 낚시 바늘이 있다. 이건 고도의 종교 사귈 수 있다. 일단 환심을 사갖고 마음을 열게 하고 훅 낚아갖고 이제 뭐 기타 등등. 그 독일인 청년에게 제가 땡큐를 하지 못한 마음은요, 나사렛 청년 예수의 우리를 향한 대신 갚치룸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는 땡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냥 몇만 원 정도가 아니고 내가 몸짓고 피 쏟아 너의 허물과 죄를 위해 값을 치르겠다. Can I invite you? 내가 너를 그 은혜의 폭포로 초대해도 되겠냐? 내가 그 죄와 허물을 위해 값을 치러서 그 이과수 폭포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혜의 폭포에 초청장을 내가 사줘도 되겠냐? 거기서 땡큐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0: 뭡니까? 거기서 Thank you, Jesus.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빅두가 아니다. 다시 말해,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뭔가 헌신하고, 뭔가 막 엄청나게 영웅적으로 막, 예? 기도하고, 막 영웅적으로 뭔가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기가 막히게 해내는 빅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빅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거대한 일에 대해 빅던,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진짜로 마음으로 땡큐. 예수님이 그 유대인 청년이 Can I invite you? Can I pay for you? Can I die for you? Can I invite you to the Father, to my Father? 내가 너를 내 아버지께로 인도해도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 죽어도 되겠냐? 그 빅던 앞에서 마음으로 Thank you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 땡큐 앞에 커튼이 조금 찢어지면서 그 커튼 너머로 우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폭포,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을 눈치채는 것. 아니, 이게 뭐야? 그 낯선 은혜, 그 익숙치 않은 은혜의 우주에 나의 율법의 우주가 폭로되는 것, 나의 빅두의 우주가 폭로되는 것, 그 빅던의 거대한 계시 앞에 내가 하고 하지 않고의 그 빅두의 세상이 융해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 나사렛 청년의 우리를 향한 선의를 믿는 것, 나사렛 청년이 Can I invite you? Can I pay for you? 하는데 그 호의를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0: 아멘.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물리적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고아라고 부르신 건 심령의 고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고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아가 뭡니까? 바로 그 우리를 향한 은혜 위에 은혜의 폭포, 그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여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대한 감화력의 폭포, 그 사케오가 만났던 폭포,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폭포, 그 폭포에 연결되지 못한 마음, 그 폭포에 감화되지 못한 마음, 그 폭포를 빼앗긴 마음, 그게 고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폭포 안에 살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그 폭포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 이게 고아된 마음이래요.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 안에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젖혀버리겠다. 할렐루야. 신학자가 오면 우리에게 은혜의 개념을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커튼을 열어 그 폭포 앞에 세워버려요. 그 물줄기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아가 그 폭포의 물줄기에 침잠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 일을 우리 안에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얼마 전에 이 스테파니라는 여인의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어렸을 때 6.25 전쟁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6.25 때 흑인 미군 아빠와 한국인 처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데 아빠는 미국에 돌아가 버려서 누군지 몰라. 그 엄마는 3살 때 시집을 가는데 이 당시로서는

0: 가문화 혼혈인 경우에 이 살 곳이 없었어요. 그 데려가질 않고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야 기차 타면서 야 너 이거 기차 타고 어느 역으로 가라 거기서 삼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야. 갔는데 삼촌이 어디 있어? 그 역에 덜렁 혼잔 거예요. 거기서 몇 주 동안 삼촌을 기다린 거예요. 세 살짜리가. 그래서 점점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버렸구나. 그 사람들이 이 아이를 쓰레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메뚜기 잡아먹고 여치 잡아먹고 들쥐 잡아먹고 이러고 산 거예요. 야 이 쓰레기야 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 숨쳐먹다 걸리면 막 우물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막 겨우 거기서 기어나오고 이러고 산 거예요. 이 거지 패거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 무리의 일원이 되기 위한 대가다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다 고아원에 받아들여져서 고아원에서 이 9살이니까 좀 나이가 많으니까 고아원에서 일을 거들면서 고아원의 보아를 받게 됐어요. 다행이죠. 그러던 중에 이 고아원에 미국인 부부가 와서 아이를 남자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아원 최고의 해피엔딩은 당시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입양한다니까 이 9살짜리 아이에게 고아원장이 부탁을 한 거예요. 너가 좀 이 애들 좀 씻겨갖고 준비시켜라. 그 남자애들 깨끗이 시키고 옷을 입혀갖고 뽀샤시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인 부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점잖고 너무 다정한 거예요. 이 아이 하나하나를 안아주고 눈을 맞추는데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 스테파니가 매료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날 데려가줘요. 날 데려가줘요. 그래서 옆에 자꾸 눈에 보이려고 이렇게 9살짜리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마침내 스테파니 봤어요. 그 몸을 낮춰서 그 눈을 보더니 어깨를 두드겨주고 이름이 뭐니? 그리고 얼굴을 만져주고 하는데 처음 느껴보는 처음 사랑을 처음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날 데려가줘요. 근데 스테파니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 손을 뿌리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대. 그리고 옷장 속으로 도망가서 옷장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미친놈아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여러분 비은혜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을 핸들링할 줄 몰라요. 다음 날 이 무기무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실에 불려가는데 스테파니가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엄청 두드려 맞겠구나. 갔는데 고아원 원장이 그 미국인 부부가 와서 얘야 우리가 너를 입양하려고 한다. 우리 함께 가자. 알고 보니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 부부였어요. 근데 스테파니는 딸이 된다는 게 뭔지 전혀 몰라. 입양이라는 제도도 정확히 개념이 없어. 있겠어요? 그냥 새로운 거지 패거리에 합류하는 걸로 알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그냥 식모살이로 들어간 줄 안 거예요. 사실상. 그 친구랑 말하는데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아저씨 아줌마 진짜 좋은 아저씨 아줌마야. 나 일도 안 시켜. 욕도 안 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때렸어. 소리도 한 번도 안 질렀어.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 딸이 이 딸 친구가 너무 놀래갖고 스테파니 너 그 집 딸이야.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스테파니 아빠와 엄마는 딸을 너무 사랑해. 근데 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침내 스테파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커튼을 만난 거예요.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변호해주는 든든한 변호사가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그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혜롭게 전달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걸 맡기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법정 용어로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분과 꼭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홍의 CCM 캠프 2026년 5월 24일 5월의 24일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자야 61의 거룩 거룩 거룩 함께 들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또 CCM 캠프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참여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빠르게 배달하겠습니다.

에이맨의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프롬갓의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에 이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함께 나눕니다. 9920번님, CCN 캠프 애청자입니다. 언제나 박성욱 PD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신청합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2712번님, 박성욱 PD님 오늘 알바하는 곳에 손님이 없어서 일찍 집에 왔어요. 그래서 CCN 캠프 여유 있게 듣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엄마가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밤에 약 바르고 했었는데 오늘 싹 가라앉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어머니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분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그죠? 0875번님 은혜 신청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따라 감사의 제목이 많네요. 네, 같이 감사하면서 이 시간 채워나가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조수아의 목소리고요. 은혜 그리고 기도 아름다운 세상의 노래로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던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지방에 땡땡으로 말하게 된 사건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땡땡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죠. 소리나 문자 모두 포함됩니다. 땡땡에 장벽을 허물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으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문자 사연이 하나 왔네요. 9083번님이 아들이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전도사 사역과 대학원 공부 그리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이 모든 것이 힘든 것 같아 위로하고자 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신대원 2학년인데 전도사 사역도 주중에 또 주일에 나가야 되고 주중에는 대학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또 가정도 또 섬겨야 되고 와. 근데 이게 자녀분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또 우리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기도로 응원하시고 또 뭐 필요하다면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요경의 노래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들었습니다. 드럼 연주자죠. 황정관 씨, 황정관 교수. 네. 황정관 씨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트리오에서 이렇게 연주곡과 함께 보컬들을 섭외해서 객원 보컬로 좋은 노래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연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음악을 전하는 이 사역. 아, 정말 황정관 씨 대단합니다. 네. 벌써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네요. 1부 끝곡 마커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갈 텐데요. 자, 시시 캠프 1부

마치면서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 열어서 옆에 선곡표 한번 보십시오. 선곡표에 보면 옆에 곡명과 가수명이 있고 옆에 하트가 있죠. 하트가 흰색입니까? 아, 그럼 안 됩니다. 하트가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물론 선곡표 일부 선곡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곡, 다시 듣고 싶은 곡, 정말 좋은 곡 세 곡의 하트를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CBS 레인보우 차트 또 더 좋은 선곡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니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2부로 갑니다.

0: T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AP+의 별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문을 열었습니다. 주일 순서 2부 1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낼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캠프 퀴즈 오늘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그리고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조이포유 채널 인기곡 함께 나눕니다. 한 주간 조이포유에서 나간 노래 중에서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은 곡, 여러분의 사랑 많이 받은 곡 고르고 골라고 골라서 함께 듣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주간 인기곡은요, 웨이홈의 달리기,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워십, 그리고 행복, 장하니의 노래가 올라왔네요. 세 곡 함께 들으시죠.

세 곡의 주간 인기곡 조이포요 선곡에서 들었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예라머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장안이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는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가 이렇게 좋은 선곡으로 돌아가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야 CBS

S 뮤직 차트 CCM 분야에 하트가 좀 더 이렇게 무게감 있게 올라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배달합니다. 5868번님께서 아빠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교회 나가기 싫으시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몇 달째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계신 우리 아빠 장로님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옆에서 아빠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 안 가면 돼? 뭐 이런 얘기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는 얘기도 있지만 아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어때요? 라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출석하시는 교회에 한번 목사님이나 지역 교육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보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인데 몇 달째 교회를 안 나오시면 부디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이라면 잘 해결되기를 또 마음에 어떤 큰 어려움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녹아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신청곡으로 항해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하셨는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2839번님께서는 항상 진실케 신청하셨어요. 마라나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네, 준비합니다. 순찬양대회 때 부른 찬양인데 우리 순원들과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8022번님 감사함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마커스 노래죠?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시와 그림의 항해자 함께 듣죠.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던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지방에 땡땡으로 말하게 된 사건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땡땡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죠. 소리나 문자 모두 포함됩니다. 땡땡의 장벽을 허물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으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신나는 찬송가 선곡 두 곡 들었습니다. 피아 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허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들었어요. 박성우의 CCM 캠프 주요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일 빨간 날이네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이고 내일이 대체휴무일이네요. 저 왜 지금 알았죠? 아, 내일 쉬는 분 다 쉬는구나. 저도 좀 쉬어볼까요?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한웅재 노래 이어집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서현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같이 들었고요. 오늘 주일 순서 오늘 끝곡으로는요. 홍의석의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0: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린 것 같아요. 하덕규의 자유. 예전에는 시인과 촌장으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일반 가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CCM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또 아 그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하덕규 목사님 자유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렸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오늘 이런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승희가 부른 자유의 노래 그리고 강찬이었습니다. 자유해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아, 순종하는 아브라함님 남편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는 소식 또 가정의 달 사랑나는 페스티벌로 주일 새가족 함께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셨다는 소식 아,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제가 주말 주일 이용해서 이삭줍기로 꼭 소개해드릴게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함께해 보시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 이어갑니다.

어웨이크닝 신승훈 여호와 라파 전해드렸습니다. 보물 세 가지님께서 육신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외쳐주시는 사연 남겨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어웨이크닝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였습니다. 행복샘물님 오늘 고3 수험생부 교회 교사님들 야유회 다녀오신다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소풍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소풍 같다라고 노래하는 지선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또 2574님께서 방송 선교 승리하시기를 마음 깊이 담아 응원하며 축복하신다고 너무 귀한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정신호 찬양 디사이플스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선의 소풍과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전해드렸어요. 신혜숙님께서 이삭 줍기 기다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주일에 함께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 발로시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으로 엘 샤다이 이어갈게요.

폴 발로시의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에 이어서 엘샤다이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주일 일부 끝곡인데요. 자, 5월에 들으면 언제나 좋은 가족 관련된 찬양 준비했습니다. 문과 어린이가 부르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

주일이라 찬송가 메들리를 좀 이어봤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승리 찬양 메들리 그리고 밀러의 찬송가 나영환과 오은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이다. 우리의 죄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분주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한다.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먹어라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녁 먹어라 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 아이들은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빠, 우리 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그랬다간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에 좀 더 은밀한 방법을 쓰려고 애쓴다. 아빠,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거역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너무 바빠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소음과 흥분과 일에 중독되어 있을 때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영적 고요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 두려움과 고독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묵상의 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어들으신 곡은 김희석 음성이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축복송 듣고 있으니 찬양에 사연들에 찔림도 있고 공감도 있고 눈물도 찡 나고 미소도 짓고 축복송과 티키타카 하고 있다고 사연을 써주셔서 아니 저는 최여사님 이 표현에 항상 이렇게 웃음이 예, 저를 웃게 하시는 최여사님 감사합니다. 아가의 찬양 함께

할게요.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이 찬양을 최여사님께, 최여사님 김은영 DJ를 웃게 하시네.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려요. 아가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소은이님께서 일상이라는 곡 신청해 볼게요.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일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곡이 좀 여러 곡 있는데 오늘은 박진희의 일상으로 준비했어요. 하민 그랜마더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대구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김명식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아가의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박진희 일상에 이어서 김명식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가 세탁소를 하는데요. 종일 조이포유 틀어놓고 있으니 오시는 손님분들도 좋다고 하신대요. 형제들이 같은 찬양을 듣고 있다니 은혜입니다 하는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멀리 멀리 샌프란시스코 바다향기님의 언니분 손 흔들어 주세요. 저희도 이곳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손 흔들어 드릴게요. 야곱의 축복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국악 찬양이 흘러 넘치게 샘 국악 버전의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 전해드릴게요. 흑진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주빌리 찬양선교단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리고 앞서 샘 국악 버전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강수호 배우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 워십의 찬양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3일간의 황금 연휴 멋지고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4장 오만세 반석이신입니다. 작사자인 에드워드 비커스테스 목사는 18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였고 시인이었으며 또한 중요한 찬송가 집에 속하는 크리스천 시편가의 발행인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외에도 비커스테스 목사께서 작사하신 찬송가로는 우리나라 찬송가의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관련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으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뜬 구름과 이슬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기원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74장 오만세 반석이신 전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5일 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많은 물줄기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바위산으로 새 봉우리를 이루며 도심 속에 우뚝 솟아있는 북한산을 보며 우리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와 민족상잔의 아픔을 뒤로하고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당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애굽 땅 종 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소서.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픔의 시대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보듬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 복음에 진 빚을 갚아나가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성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5월 25일 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 제인이 부릅니다. 이어서 박요한의 찬양 오늘이 선물입니다. 브라운 월십 예수 나를 위하여

0: 성경 낭독입니다. 욥기 7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7장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용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서울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성경 낭독 욥기 7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조이 듀엣입니다. 찬송가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영원한 사랑, 완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자유와 인권도 없이 애굽의 국가적 건설 프로젝트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받는 그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은 내 소유 거룩한 백성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신분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며 이 땅의 축복을 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이며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널리 찬양하면서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 땅 그 백성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그 땅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언약의 땅에 심었는데 그들은 쓸모없는 덜포도나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패역하고 음란한 백성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론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짓밟고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렸습니다. 왕과 고관들을 붙잡아 갖고 부녀들을 욕보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을 받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 없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처녀들은 눈물을 그치고 다시 춤을 추며 즐거워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만족하게 해주시고 백성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축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소고를 들고 다시 즐거워하며 다시 춤을 추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버리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다움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 춥고 어둡고 우울했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봄날 같은 기쁨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돈의 포로, 명예의 포로, 어둠의 포로에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에는 많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회복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복되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날부터 축복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혹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메마르고 시린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지는 않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유능했거나 자격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0: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된 그들을 다시 자유를 주시면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로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슬픔이 탄식이 변하여 춤과 기쁨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도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신분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누가 뭐라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메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듯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완전한 삶의 회복, 인생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소리에를 부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미션이 부르는 찬송가 50장 큰 영화로신 주,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들으면서 5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한국을 찾아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며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서린 켈러 드류대학교 교수는 지난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기조발제를 통해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조작된 정보에 의한 나쁜 정치가 기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서린 켈러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생태 위기와 분리될 수 없다며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성령과 협력하는 모든 피조물의 민중으로부터의 변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크로켓 센트럴 아칸소대 교수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도플갱어처럼 박해당한 그대로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적대했던 전투적 민족주의의 바로 그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며 연대와 실천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천 기념사업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AI 시대의 목회를 주제로 제3회 장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명주 AI 안전연구소 소장은 음성 복제와 딥페이크 영상,

0: 보이스피싱 등 AI를 악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악용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AI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맹신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지기 직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수 감신대 조직신학 교수는 알파 세대가 살아가는 AI 생태계 속에서 교회는 그들이 익숙한 매체와 언어를 사용하되 그 안에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증언해야 한다며 교회는 참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신학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 기독 NGO 후피풀이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 수비 진행한 숲스트리머 플리마켓을 통해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기부금은 지난 16일 서울숲에서 열린 플리마켓 판매 수익금과 다음 달 중순까지 희망 스튜디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펀딩 기부 캠페인을 통해 조성됩니다. CBS 교계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1: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2: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겠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예,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를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 징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이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도 성경을 부르는데 시험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징계, 오늘 살펴본 징계라고 부르는 시험이죠. 이것은 믿음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가 있는데 시험만 하더라도 원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주 반대입니다. 우리를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은 사도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문안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첫 마디가. 특별히 야고보서는 영성의 책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문안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보시면 시험을 다른 말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반면에 동일한 야고보서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줄 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봐도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몇 줄 안에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몇 줄 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놓고 몇 줄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시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쓰여지되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마귀가 하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안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아까 말씀드린 책에 다뤄놓았으니까 여기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험은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의 대가로 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장 먼저 얻으리니.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여자도 아들이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상속권이 포함되거든요. 유업.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말에 이렇게 좀 번역해 놓으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과 같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생자에 대한 반대로 친아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친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고 빚어가십니다. 요셉의 경우 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나이 대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30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 동안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 빚어졌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 집으로 보냈다고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당신 아들 중에 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세마저도 다윗을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형제들 다 진하게 한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없냐고 그래서 그때야 다윗을 기억했거든요. 양을 치러 드러내 나가 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은 거잖아요.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울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은 전국을 동원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아까 말한 10년, 15년을 도망다녔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기도 했고, 굴 속에 숨기도 했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의 전임자 사울은 다루심의 기간이 없었어. 작은 세 번째,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바고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징계 혹은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 책 기초성구 3권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면 이 징계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더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되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 것을 실제로 살고 그 안에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과 관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대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빚어져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를 실제로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를 자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분은 컵에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그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잖아요. 아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가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컵은 뛰어난데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정확한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그걸 두고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에 제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믿음의 한 삶을 설교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한 삶이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한 삶이 뭔지 선명히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만 하더라도 믿음의 한 삶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또한 사람을 의지해서 한, 이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건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목회하기를 결단한 분을 초청하라고,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수요일 저녁이라 그 전에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계셨지만 사목교 성교에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 외 일부, 수요일 저녁이라 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30명 안팎의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많은 분들이 뭐 애통해하면서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시험하시거든요. 환경이 닥치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죠. 이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건데.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도 참석하셨어요, 한 분. 그때 제가 어디 가든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 들어왔어요. 본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좀 그래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등등 거부하는 거죠. 메시지가 강해졌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에게 환경을 보내세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선택 여지는 없죠.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업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그 선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세대는 반복적으로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들은 징계인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실 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에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선다, 저는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사업 세우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우는 거, 사업 세우는 거 못지않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니 각자의 부르심대로 배웠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자기 욕심도 다루어지고 자기 의제가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없이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통치하시 인도해 가시고 순종해 가면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과정이 없으면 이론만 남습니다. 그럼 그 이론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할지 몰라도 자기는 전혀 실제로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영적 괴물됩니다.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징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이걸 토대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살펴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징계를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도 동시에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나 일부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통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가운데 빚어지고 자라나도록 징계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징계 외에는 보내시지 않으시며 징계를 보내실 때 피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에 이거죠. 이 부분만 하고 마칠 텐데,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 없다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시편 95편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까 나눈 대로 시험을 다룰 때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줄 때, 이 시험은 징계를 말하는 것 똑같이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전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지. 그렇게 선다면 주님은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섰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흔히 역사학자들은 솔로몬 왕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시대 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대명사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데만 7년 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을 짓는 데 1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만 됐고 또 그 건축의 노역에 차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쪽의 유다보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에 차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편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공평하지 않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여기에 상처와 분노를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 부당함을 해결해야 된다 내지는 이럴 바에는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던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섭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아, 르호보암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구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의 나라면서 같은 왕을 모시는 연합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두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먼저 남쪽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북쪽 세겜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히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노사 협상처럼 서로가 조건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협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건데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회의하고 협상하는 거 형식적인 절차니까 빨리 절차를 마치고 내가 왕으로 등극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르호보암은 협상단들에게 자, 요구사항이 뭡니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가운데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여러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때 부과되었던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들의 요구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짧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피와 눈물과 서러움과 차별이 담겨있는 이 요구 조건, 그런 의미에서 이 북쪽 사람들이 내뱉은 요구 조건은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막 구조 신호와 같은 거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간절함의 외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절하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때로는 그 표현을 거칠게 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저 사람들의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구조 신호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뭐 우리에게 멍에를 씌웠다는 둥, 우리에게 무슨 뭐 고역을 시켰다는 둥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은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신 나한테 감히 이런 태도로 협상을 해? 라는 괘씸함에 속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형식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진 르호보암은 내가 결과를 알려줄 터이니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 조건을 얼마만큼 어떤 태도로 수용하면 좋겠느냐. 이때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왕궁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이 이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지난날 고생한 것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좋은 말로 격려도 하고 어르고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기들은 다윗을 섬기고 솔로몬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공이 튕겨나오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막 통제한다고 해서 저들이 절대 숙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반항할 때는 지도자들이 좀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말하면 다 복종하는 세상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때마침 자기와 비슷한 그 젊은 소장파 신하들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 이번에 왕이 취임하면서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 조건을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왕을 결국 우습게 생각하고 반역을 이룰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포로 정치를 하고 힘으로 억눌러서 저들이 꼼짝 못하고 두 번 다시 아무 소리 못하도록 복종하도록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 소장파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리고 3일 뒤 다시 북이스라엘 세겜으로 올라가 협상장에 모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너희들 우리 선왕 솔로몬 왕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오냐오냐 하고 너무 봐줬더니 너희들이 앞뒤 구분을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원칙대로 다룰 것이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 젊은 왕의 철없는 말 한마디에 협상장은 침묵이 흐르고 얼음장처럼 냉랭해지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뒤에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외치지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협상은 결렬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80년간 눈물로 지켰었던 통일왕국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이때 갈라진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물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자신의 마음으로 다 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울부짖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줬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젊은 르호보암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존심 게임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음을 증명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백성도 잃고 나라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철없는 젊은 왕 르호보암을 우리는 비웃지만 저는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사는 모습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 굶주린 맹수들처럼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한 현대인들,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세계의 모든 경제가 혼란스러운 오늘날에는 작은 것도 손에 쥐고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작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에게 팩트를 들이밀고 법을 갖다 들이밀고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굴복시켜서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는 주먹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를 굴복시켜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할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싸움이 됐든 논리가 됐든 무력이 됐든 상대를 굴복시킨다고 해서 정말 내가 대화를 성공하고 진짜 이기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기는 건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져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져주니까 이기더라. 진정한 권위는 상대를 꺾을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져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져주셨더니, 그분이 이길 수 있는데 져줬더니 우리가 살고 자신도 최후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이것을 입증하려고 애썼다면 여러분 그 집착을 한 번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동의해주는 져주는 언어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멈춰진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잃었던 사람을 다시 되찾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강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 엘렌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경제학, 정치학을 공부한 너무 우수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중간에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너무 잘해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그의 설교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주 훌륭한 설교, 그 똑똑함으로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엘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관계에서 자기 아내에게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육아에 지치고 혼자 살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투덜대고 뾰족한 말을 쏟아냈더니 이 남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보, 지금 당신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야. 그거는 신학적으로 당신이 잘못된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내를 그 한마디를 완전히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가 입을 닫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때서야 그래, 내가 이겼지, 내 논리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정복욕으로, 아내를 이기는 정복욕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아내가 너무 지쳐서 자기에게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다른 때처럼 그 말에 생명력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고 사람이 얼굴이 너무 창박하더래요. 자기가 왔는데 반가워해 주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을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그는 그 지쳐있는 아내를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남편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일을 하고 들어온 남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지혜로운 여잔지, 이런 걸 조목조목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논리와 말솜씨로 이기면 이길수록 아내는 더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얼굴빛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완벽하게 이겼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해? 그리고 혼자 막 분노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으로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네 아내가 지쳐서 메말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네 아내는 지금 우울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네 아내를 이기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엘렌 목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채찍질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질책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기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펑펑 울면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지는 말을 해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을 아프게 한 것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당신에게 졌어. 그 순간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장면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같이 펑펑 울며 남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남편의 똑똑하고 옳은 말이 아니라 저주는 말이 죽어가던 아내를 살려낸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이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전 세계의 가정들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만 가정을 살려내고 지금도 이 엘렌 목사님의 부부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언젠가부터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대화가 멈춰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들 사이에 내가 옳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겨보려고 했던 그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그 상대방이 뾰족함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그 뾰족함 표현 뒤에 숨어 있는 그의 고단한 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말이 옳아. 네 말이 맞아. 내가 그 마음을 다 몰랐구나. 미안해. 이 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저주는 한마디를 건넬 때 갈라진 마음이 합쳐지고 막혔던 대화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패하시면서 진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도 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남은 생, 아름다운 과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 단순히 곡조 있는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glorifying God,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장이 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연전 연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행진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싶어 했고 흠모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칭송한 그 노래에 꽂혀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찬양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찬양이 모두가 잘못되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날만큼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좋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을 절절히 찾는데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외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서럽고 서운하고 외롭고 눈물 날 때가 언제냐면 초상집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할 때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초상집 같은 날에만 하나님께 전보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가장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제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새 노트를 펼쳤을 때 가장 공들여 쓰게 되는 건 누구나 바로 첫 페이지의 첫 글자일 텐데요. 뭔가 잘 써야 될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그 흰 여백이 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매주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이 꼭 새 노트의 첫 페이지 같죠. 잘 써야 한다는 부담도 그리고 채워가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페이지를 함께 채워갈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게다가 이번 주는 대체 휴일로 시작되는 만큼 첫 글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평화님은 친정에서 참여하셨네요. 바람소리, 새소리, 바다 향기, 밤하늘의 별들, 너무 행복한 시간, 밤에는 불멍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불멍하는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불멍하는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1444 오늘 우리 교회 전교인 야유회 갑니다. 처음 가서 많이 설레요. 9시 출발하는데 벌써 일어났어요. 와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날짜도 잘 잡으셨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예, 어제도 아유 정말 환상적인 날씨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그리고 오늘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인데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까?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또 이렇게 불멍하는 사진 첨부해 주신 청취자처럼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ear by 내가 매일 기쁘게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리지아 아이디 이선양님께서 대체 공휴일 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이 공휴일이 반가운 건 왜일까요? 미나님 목소리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이게 바로 달력 위에 빨간 숫자가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여유의 힘. 저도 이제 다른 날과 다른 게 없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날인데도 뭔가 이렇게 빨간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결 가볍고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예, 5월 25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주는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342번으로 문자 주신 분 연휴지만 바쁜 주간이라 출근했습니다. 야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출근했어요. 출근길에 듣는 왕 애청자입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6397 쓰시는 분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살구, 감, 호두, 은행나무까지 있죠. 집은 좀 낡았지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라디오 듣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주택, 이렇게 마당이 넓은 이런 주택에 살고 싶다. 근데 또 막상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시곤 합니다. Jesus is tenderly calling thee home.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냥꾼이 어미 사자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를 개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는 강아지들과 달랐죠. 그에겐 꿈도 없었고 초원을 달리는 백수의 왕이 될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숫사자가 사냥꾼 집 근처를 지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사자 후.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 들릴 때 같이 자란 개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꼬리를 감췄지만 사자 새끼는 이상하게도 가슴에 힘이 끌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했던 팔과 다리에 강한 힘이 솟아오릅니다. 또다시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 힘이 용솟음 쳐서 계집을 박차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앞에 끝없이 넓은 사바나의 초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자후입니다. 새끼 사자처럼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자후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핍박자에서 위대한 복음 전파자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새끼 사자들은 사자 후를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자 후를 듣고 깨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 입원해서 들으니까 또 다른 기분이 드네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늘 시원님 신청하신 What in not for grace, 은혜 아니면. 예,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어서 잘 회복하시기를. 아롱별님은 지인이 오이소박이를 부탁해서 4시에 절여놓고 5시간 후에 담가요. 아롱별님 신청하신 곡이 조금 전에 흐른 폰 구텐 메히텐,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캬,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지인이 나 오이소박이 좀 담가줘 이런 부탁을 하셨군요.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묵상 시간에 이어서 그 우모자 합창단 어메이징 그레이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오늘 묵상 말씀 예수님의 사자 후에 이어서 함께 듣고픈 곡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아버지 산소 가신다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가는 길 참여하신 남궁님. 만주창님은 일이 많아서 특별 근무 중이라고 하셨고, 귀여운 먹개비님은 택배 배송일을 하시는군요. 예, 유인경님도 오늘 대체공휴일인데도 출근하신대요. 그래도 좀 덜 붐빌 것 같아 좋다고. 뒷자리 8097, 우리 7학년 5반 친구들 아프지 말고 함께 여행하자. 초딩 동창들과 안면도로 여행 가신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특별한 일정 갖고 시작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8: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시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0: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CBS 아침 뉴스 아나운서 이강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휴전 연장을 골자로 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우스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휴전 기간을 우선 60일로 설정한 뒤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내용이 MOU 초안에 담겼습니다. 대신 미국은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핵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앞서 미국 매체는 양해각서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에는 핵 문제에 대한 이란의 약속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에 관해서도 전쟁 이전처럼 자유통항을 뜻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통행 허가 등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협상이 질서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되고 서명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을 향해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란 핵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거론하며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을 두고도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연이어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대통령까지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자 국가적 폭력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분노도 불매도 강요한 바 없다며 국민의 분개를 대변해 대통령이 마땅히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수여했던 표창 취소를 검토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을 재점검한 결과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지역 특산물 활용 음료 개발과 소상공인 카페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이번 논란이 향후 정부의 포상 심사에

0: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4천억 원대 선불 충전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의 선불금은 약 4,275억 원입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으로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의 선불금으로 이자 수익을 얻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사용 선불금을 환불해달라며 지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번 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SNS 계정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NS 계정 38개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2일 이후 문제성 게시글 240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아침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현재 19도 가까이 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고 오늘 낮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동두천과 원주도 30도, 대전 29도, 광주 27,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 지겠는데요. 호남지방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는 가끔씩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지방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10: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9: 내일 더 안전하게,
10: 내일 더 행복하게.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14: 유정아!
1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7: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자 경쟁이 치열한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의혹이 외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기혁신당 조국 후보는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김영남 후보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뉴스쇼 1부에서는 조국 후보의 입장 직접 들어보고요. 2부 정치 맛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3: 네, 일베 사이트 폐쇄 공론화.
2: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이 사이트 폐쇄 검토를 거론했는데 일단 그 배경부터 정리를 해보죠.
3: 네, 그럼 직접적 계기는 지난 토요일에 경남 봉하마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현장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된 일부 청년들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옆에 앉아서 일베 티셔츠를 입고 또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목격이 된 거예요.
2: 예.
3: 노무현 재단 조수진 이사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제 확산이 됐고 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그 소셜미디어 X에 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제도 검토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한 상태고요. 사실 이제 현직 대통령 특.

0: 회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하며 폐쇄 가능성 언급한 것 자체가 이제 이례적인데요.
1: 예.
0: 앞서 토요일에는 그 스타벅스 사이렌 머그컵 이벤트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재작년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에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출시했던 사실을 언급한 건데요. 이걸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 금수 같은 행태,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에 등장하는 그 사이렌 다들 아시잖아요.
1: 예.
0: 그 초록색 배경 화면의 사이렌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배를 난파하는 이제 존재인데 이거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이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출시한 게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너무 과도한 선동이고 인민재판이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여론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사이렌은 스타벅스 상징 로고인데 그 놀리면 사이렌 오더도 못 쓰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공소 취소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불안해진 거 아니냐, 이 지지층 결집과 국면 전환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느냐 이제 여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희생자 조롱 문화가 좀 계속 커져왔다 이런 인식이 예. 평소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스타벅스 논란도 그렇고 봉하마을 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인터넷 장난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이 혐오 문화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평소에도 네. 있었고 이번에 좀 강하게 자극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 예.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서는 정용진 회장이 내일인가요? 직접 네. 사과하기로 했죠?
0: 네. 어제 공지를 냈는데 이제 내일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앞서 한 차례 사과문, 그러니까 그때 사과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고 또 예. 스타벅스 대표 담당 임원을 해임했는데 지금 논란이 이제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 건데 내일 사과문 발표에서는 단순 사과문뿐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이제 공개하고 하겠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무진의 부적절한 마케팅 정도로 좀 정리되는 분위기였는데 예. 이렇게 과거 사례들까지 소환이 되면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된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 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도 이제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1: 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년 전인가요? 스타벅스가 4월 16일 날 사이렌 마케팅을 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격노를 했고 과거의 일이지만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스타벅스 측에서는 우리 로고가 그냥 사이렌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벤트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다 뭐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동안 했던 거는 다 약간의 개연성 같은 거를 가지고 뭐 해보겠다라는 거니까 탱크도 예를 들면은 뭐 그 탱크라고 부른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 그 뭐 스타벅스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큰 이제 용량의 거는 텀블러는 탱크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예. 그때 이제 우연히 그러니까 사이렌의 강조를 해야 되냐 4월 16일 날 그러니까 감수성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1: 예.
2: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이런 논쟁으로 남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강한 이제 어떤 드라이브 이게 이제 선거의 의도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숨쉬는 것도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선이 그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세훈 시장도 뭐 이러면 서울시장 후보도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2: 그래서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대통령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리하다고 봤으니까 이렇게 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 예.
2: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 이제 신세계 쪽이 잘못한 거는 명백해 보이고 그거를
1: 일단 뭐 마냐나 담당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하더라도 요거는 관리자들이 충분히 걸러냈어야 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이건 문제될 수 있겠네를 걸러냈어야 되는 일이니까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0: 병원에 23만 명이 폐쇄가 이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당시에 이제 검토를 했는데 방통위법에 따르면은 이게 70% 게시물의 70% 이상이 유해 게시물이라 해야 되는데
1: 예.
0: 현재 일베 사이트에 그럼 70%가 유해 게시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일간 베스트가 원래 각 게시물에 그러니까 사이트들에 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 유명한 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재개시하는 약간 이런 성격에 여기에 이제 혐오나 이런 조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거라서
1: 예.
0: 이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난망하고 70%가 넘는다고 보기 어려서 그때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1: 그것도 애매하네요. 예. 그구들의 어떤 뭐 일부 인사들에 꼭 구구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아주 선을 넘는 조롱이나 혐오 표현, 모욕 이런 게 물론 지금도 모욕죄 처벌 같은 게 가능하긴 한데 이런 장이 되는 일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0: 그렇죠.
1: 폐쇄하자니 그럼 다른 데 음성적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없애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장이 그런 건데 이거 없앤다고 그러면 일베들다 사라지냐.
1: 예.
0: 그러니까 뭐 그 주장도 어느 정도는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사이트 만들거나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하는 거니까 이런 일종 이게 다빈치 코드 같은 뭐 이런 거거든요. 뭔가
1: 예.
0: 상징을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히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다. 이쪽에 밈 같은 건데 이거를 어떤 뭐 공동체의 어떤 역사 인식계 전환 뭐 이런 걸 사회적 압력으로 없애야지 사이트를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고
1: 또 하나는 뭐 예. 예를 들어 강한 모욕, 강한 조용,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제 진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니넨 괜찮고 우리는 안 되냐 또 이런 논리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 같아요.
0: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찬양 사이트는 폐쇄 안 해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부가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았어요.
1: 예.
0: 여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정비했던 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이미지. 뭐 계곡 한번 쫙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1: 내가 일배도 밀겠다.
0: 내가 일배도 밀겠다. 이런 거를 좀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헌법상 권리지만 또 헌법상에도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제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예,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볼까요?
2: 울산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자초 위기.
1: 주말 새 사실은 울산시장 선거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 간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2: 네.
1: 김상욱 후보 측에서 이거 중단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죠.
2: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시민 100%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울산시장 예.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이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어제 오전에 김상호 후보 측이 돌연 이제 여론조사를 중단하겠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이유를 든 거는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변칙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1: 예.
2: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개입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왜곡이 발생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제가 어제도 뭐 여러 루트로 전화를 해봤는데 다 좀 확인이 어렵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1: 변칙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거죠.
2: 네. 그리고 그 지금 김상호 후보 측은 어쨌든 단일화 논의는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1: 예.
2: 이런 협상 상황들을 좀 고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설명들을 보면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조사기관에 문의했더니 조사기관 측에서도 특이 흐름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상욱 후보 측 총괄선대본부장, 그러니까 김두관 선대본부장 음성을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좀 너무 좀 특이한 사항들이 생겨서 특이한 점들을 말씀하시길래
2: 정말 그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1: 예.
2: 특정 연령대나 뭐 특정 그런 시간대 뭐 응답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은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보당 쪽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중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 상대 후보 측만 조사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를
1: 예.
2: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는 공정성 비밀 유지가 중요한데 진보당은 우리

0: 이제 아무런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는데 왜 김상우 후보 측만 조사 기간과 이런 내용을 공유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 김두관 본부장이 얘기한 내용 그러니까 특이한 흐름이 있다. 근데 이런 조사 중에 민주당엔 그 특이한 흐름을 어떻게 알았어? 라는 거군요.
0: 네.
1: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냐.
0: 여론조사 기관에 또 문의를 했다는 거고 그런 예. 답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방석수 그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또 이 중간 결과나 흐름을 후보 측이 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요 음성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매우 폭력적이고 무리한 행위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정도는 하는 것이
0: 네, 매우 폭력적이고 무례한 행위다.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는 지금 이거 정치적 신뢰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과 민주당은 울산시장 외에도 북구, 중구청장, 동구청장 이 여러 선거구에서 이제 후보 조정을 진행해 왔고 이제 일부 후보는 단일화 위해서 사퇴까지 한 상황인데 이 울산시장 단일화가 흔들면은 이 연대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당에서는 만약에 특정 세력 개입 의혹이 있었다면은 이 김종원 후보가 먼저 이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예.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쪽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네, 이쪽도 예.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서 나눠져 있죠.
0: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후보별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김두경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두경 후보는 보수가 분열하면 울산의 자존심도 무너진다 하면서 단일화 공개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후보들이 박맹우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서 김 후보와 단일화 요구하면서 108배 나서는 모습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박맹우 후보 측에서는 왜 이제 와서 단일화를 절규하느냐 하는 반응인데 앞서 이제 두 캠프 간 단일화 협상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서는 김두경 후보 측이 먼저 이제 거절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와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이냐? 단일화 책임을 나한테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김진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울산시장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 단일화가 삐걱대는 모습이에요.
3: 단일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포기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여론조사로 하면은 그 여론조사 룰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저쪽 당,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당 사람을 그 지지자를 배제하는 거 그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번에는 그걸 안 넣기로 했대요.
1: 예.
3: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 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제보가 들어와서 여론조사 업체에 문의를 해봤더니 데이터를 어느 정도 봤다라는 걸로 추론이 되는데 김두관 선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종원 후보 진보당의 김종원 후보가 평소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많이 나오니까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닌가 제가 뭐 추론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1: 그렇죠.
3: 김상욱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중단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직접적으로 김상욱 후보 측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쪽에서 중단할 일은 없죠.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하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제 공개된 정보가 없으니까 이거는 조심스럽지만은
1: 예.
3: 과거에 지금 진보당의 뿌리가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이제 자주파 쪽이거든요. 근데 자주파 쪽이 예전부터 뭔가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2001년, 2002년에는 용산구에 뭐 이를테면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1: 예.
3: 그래서 뭐 당권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뭐 이를테면 조작을 했다든지 막 이런 유의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사람 동원 능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뭐 실제가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1: 추정컨대는 그렇다는
3: 예,
1: 거죠.
3: 예,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깨질 수도 있는 거고
1: 진보당에서 만약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물론 어느 정도 후보들이 다 아는데
3: 예.
1: 이걸 엄청난 조직 동원력으로 만약 해서 변칙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물론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3: 이게 그러니까 랜덤 IDD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번호 같은 경우는 미리부터 거기에 그렇죠. 거주하는 사람의 나이와 연령대와 이런 거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으니까 뭐 그런데 제가 이거 여론조사 방식은 모르니까 제가 좀 섣불리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랜덤 방식으로 했으면은 그 뭐 많이 경선 때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50대인데 20대로 말해 예를 들면 예. 이런 거 지시하기도 하고.

0: 막 그러니까 그런 유해들이 발생했을 가능성 어디선가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1일에서 23일 울산에 거주하는 18세에서 800명 전화면접 조사했는데 김상욱 37, 김두겸 32, 김종훈 15, 박맹우 3. 그래서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김상욱이 이기는 거고
1: 예.
0: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김상욱 45, 김두겸 32, 박맹호 4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세게 배짱을 튕겨보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상욱 후보 측이 예. 지금.
1: 앞서 말씀하신 예. 조사는 21일, 23일 울산 남녀 800명 대상이고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의 심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평택 의뢰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
0: 예.
1: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졌어요.
0: 아, 일단 이 여기는 진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나오니까 김용남 후보가 그래도 조금 앞선 거 아니냐. 미세하게 이런 그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게 타격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뭐 TV조선이라든지 몇 군데서 이제 주도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2018년에 육성이 있어요. 김용남의 동생이 아, 정치한다고 계속 나한테 차명으로 이렇게 대부업체 운영 맡긴다. 지금은 다시 나와야 예.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글쎄요. 그게 그 정도 음성까지 나왔으면은 이거는 좀 타격이 심할 거다. 이게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차명으로 하는 거는 문제고 게다가 정치인이 대부업체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뭐 없죠. 사례가 없죠.
1: 근데 대부업법에는 예, 예.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 못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0: 그거는 당연히 불법인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현재. 근데 음성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고 유희동 의원은 오늘 지금 10시에 기자회견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 합종연행에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예.
1: 예. 뒤에 또 평택을 알 수 없는 이런 또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가 나오니까 조국 후보 입장도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볼까요?
2: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할까?
1: 예, 합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또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복잡합니다. 트럼프 말은.
2: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어쨌든 좀 분위기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종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고 곧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우리 잘 되고 있다 낙관론 띄우면 이란에서 이제 반발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란 측에서도 현재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건 견해 차이가 좁혀진 건 맞지만 그 자체가 최종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입장 차가 매우 컸던 걸 생각하면은 좀 톤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지금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총리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추가 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외신들 통해서 이제 알려진 협상 구조를 보면은 우선 이제 군사 충돌을 중단한 뒤에 30일 안에 그 호르무즈 해협과 해상 통해 문제를 좀 정상화하고 이후에 또 그 60일 동안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이제 본격적인 핵 협상에 들어가는 이 단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예,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이게 또 큰 거고
2: 네.
1: 또 미국과 이란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핵 문제잖아요.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면서요, 현재.
2: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서방 언론들 중심으로는 이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자유 항행 회복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2: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 초안에 이란이 기뢰를 제거하고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으로 열려야지 국제 유가나 뭐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의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지 이 완전 자유를 통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란이 해협 통제권과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핵 문제는 더 복잡한데 미국 뉴욕타임스 악시오스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에서는 이제 이란 강경 매체들은 현재 현재 양해각서에는 핵포기 약속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란은 당장 핵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우선 전쟁부터 끝내고 핵 문제는 나중에 협상하자 이런 접근이라 지금 뭐 오늘 아침 보도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최종 합의까지 뭐 여전히 좀 변수가 남아 있긴 한 상황입니다.
1: 지금 의견 접근은 상당히 이런

0: 그런데 아직 도장 찍긴 이르다 이 정도로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오늘 첫 인터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접전지 중에 접전지죠. 평택을로 가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현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서 범여권 인사들이 총 집결했는데 당시 이제 김용남 후보도 갔고요. 민주당에. 그리고 조국 후보도 가셨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뭐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3: 그냥 가벼운 악수 정도 한 것 같고요.
0: 예.
3: 당연히 당대표로서 또 당대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여러 가지 인연을 생각했을 때 참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0: 예. 알겠습니다. 이때 마침 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나요?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 업체 운영 의혹이 나왔습니다. 동생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동생 이름으로 돼 있던 걸 인수해서 보좌관 이름으로 했는데 차명이다 이해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이 문제가 평택을 선거에서 뭐 경쟁자이기 때문에 무슨 언급을 할 사안 이전에
0: 예.
3: 지금까지 그 국민의 눈높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0: 예.
3: 동시에 민주진보 진영 또는 민주당에서의 공직 후보를 이렇게 공직을 후보자를 배출하고 또 선택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제 동생과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0: 예.
3: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평택 시민들 같은 경우 민주당원들 포함해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고 다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제가 평택을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란 게 저는 그 6.3 선거가 평택을 선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3: 저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 6.3 선거의 큰 목표가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제 공언해 왔는데 이 큰 목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제가 당장 이제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0: 예.
3: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국민의힘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하면 바로 답이 뭐라고 오라 하면 그래서 김용남은 이렇게 딱 답을 하면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0: 예.
3: 특히 지금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북쪽, 영남 쪽을 말하는데, 그리고 서울, 이 서울과 영남 지역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0: 김용남 후보의 네. 대법체 관련 의혹 때문에 서울이나 네네. 부산 등 격전지에서, 일부 격전지에서
3: 네네.
0: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3: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민주개혁 진영의 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의 지지자들, 당원들의 그런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 후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게 된 상황인 거죠.
0: 예.
3: 당장 제가 평택을 해 있는 많은 민주당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몇십 년 민주당원인데 이번에는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김용남이 최고의 후보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딱 하세요.
0: 예.
3: 그게 저는 평균적인 보통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0: 예. 그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김용남 후보의 입장도 들어볼 텐데요.
3: 네네.
0: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게 윤리감찰 등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은 금도를 넘었다. 왜 남의 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뭐 법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그 문제는 그
0: 예.
3: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죠. 아마 신장식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신 거로 하신 거, 그
0: 예.
3: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답하신 것 같은데 윤리검찰 판단 여부는 민주당이 하셔야 되는데
0: 예.
3: 우당으로서 지금 여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하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0: 예.
3: 지금 문제가 단순히 민주당 문제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답하는 게 이 문제 해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1: 예.
0: 민주당이 지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김영남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는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빨리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집권 정당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 정당인데
1: 예.
0: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결자 해지는 당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영남 후보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또 이 결자 해제의 구체적인 액션은 무엇입니까?
0: 일단 당과 그 김영남 후보 개인이 각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1: 예.
0: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다 저래다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평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은 아마 민주당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앞으로도 더 이제 문제가 더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킬까요?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또 김영남 후보도 책임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1: 예. 일단 김영남 후보 측에서는 대부업체가 운영이 됐지만 지난 2, 3년간은 사실상 경영을 하지 않았고 또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그 말씀을 100% 다 믿는다고 전제하더라도
1: 예.
0: 이것은 바뀌지 않는 또 그 후보도 또 민주당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영란 후보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농업법인 1호가 있는데
1: 예.
0: 그 김영남 후보가 90% 갖고 있다는 얘기는 김영남 후보 것이란 것이죠. 10%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김영남 후보가 실소유주인 농업법인 1호가 문제의 고리대부업체 만사무사를 또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예.
0: 그거는 부인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 문제의 고리대부업체의 주소가 김영남 후보가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 1호와 같은 주소고 이사 갈 때도 또 같은 주소라는 점도 또 같습니다.
1: 예.
0: 저는 김영남 후보가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이제 뭐 장관 후보가 돼서 인사청문회 됐다면 이게 통과가 됐을까요? 저는 물론 상세한 사실관계는 향후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률적 문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겁니다.
1: 예.
0: 민주당 귀책 사유의 이유가 뭐냐면 그 의원께서 그 재산 신고를 축소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직이 박탈돼서 새로 선거를 하는데 지금 김영남 후보에 관련된 여러 사유는 다시 그런 또 재선거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1: 예.
0: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 문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지금 수사 떠나서 김영남 후보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이 문제의 고리대부업체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0: 이거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 지금 눈높이에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일부 뭐 김영남 후보 측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얘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유죄 판단을 받은 조국 후보가 김영남 후보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할 만하는가 이런 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문제 제기자의 자격을 묻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회피하는 의도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예.
0: 김영남 후보의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제기할 사람이 저 조국 혼자입니까? 또 조국혁신당만입니까?
1: 예.
0: 수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하는 화살 손가락을 가리키고 저기를 보라라고 하는데 그 손가락 끝에 뭐가 묻었다거나 그 손가락 소유자의 옷에 뭐가 묻었다거나 이런 말은 정말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1: 예.
0: 저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의 유죄 판결 관련해서 저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참 동의하지 못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1: 예.
0: 그걸 받아들였고 그 뒤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합 판단을 하셔서 사면 복권을 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저의 유죄 판결은 제가 스스로 성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정치활동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1: 예.
0: 저의 정치 활동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1: 예.
0: 문제는 완전히 새로 제기된

0: 강남 후보에 다 90% 지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고리대부업체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미 사면을 통해서 합법적인 정치활동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네. 네네. 네.
1: 예. 오늘 뭐 오전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 의원이죠. 국민의힘 후보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고 뭐 김용남 후보 사퇴 또는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아마 유이동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택 현장에서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 예.
0: 며칠 전부터 뭐 하나는 유이동 후보 사퇴 요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1: 김용남 후보 사퇴고요.
0: 김용남 후보 사퇴를 요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1: 예.
0: 그렇게 되면 황교안 후보는 뭐 조만간 무조건 사퇴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 평택 현지에서는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아, 사퇴가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미 다 물밑 조율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0: 평택
1: 보시는지요?
0: 평택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이동 황교안 두 사람이 서로 그런 교감을 이룬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지난번 평택 지역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도 저와 김용남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유이동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할 수 있다. 할 생각이다라고 답하신 바 있어요. 그걸 아마 예.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또 오늘 아니라 하더라도 조만간 발표할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앞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관련 얘기를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일부 뭐 인사라고 하긴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구구라고 할까요?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데 손 모양이 이게 약간 조롱하는 손 모양입니다. 요 내용이 알려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일베를 정조준해서 사실은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야 된다.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국무회의에서 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 일단 지금 그 추도식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일베들에 대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분노합니다.
1: 예.
0: 제가 본 사진 같은 경우는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 동상이 있거든요.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동상인데
1: 예.
0: 그 옆에 앉아서 그 일베 표시를 하는 손가락 모양을 들고 희닥거리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던데요.
1: 예.
0: 그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일베를 정조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베 같은 경우는 폐쇄도 지금 해야 된다.
1: 예.
0: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전체 일베식의 그런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태, 저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좀먹는 그런 악이라고 봅니다.
1: 예.
0: 이게 이제 물론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1: 예.
0: 이건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그 지금 현행법상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방미통의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5월 8일 날 그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1: 예.
0: 그 보게 되면 일베 같은 일베에는 구독자가 10만이 넘거든요.
1: 예.
0: 10만이 넘고 조회수가 너무 10만 넘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도록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더라도 이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라거나 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해서
1: 예.
0: 일베에 대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사실 일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은 꽤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는 분도 꽤 많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0: 네.
1: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차 그림에 대해서 모욕죄 등의 이유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네.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다 보면 간혹 권력자들이 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오용할 수 있다. 이런
0: 네네.
1: 문제 제기를 일부 법학자들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
1: 예전에 윤석열 차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 물론 기억나고요. 윤석열 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이 그렸던 만화
1: 예.
0: 아닙니까?
1: 예.
0: 그 만화는 풍자입니다.
1: 예.
0: 그

0: 그거를 뭐 모욕죄로 처벌한다거나 또 그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끊는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죠.
1: 예.
0: 그들이 모두 보고 즐거워하고 유쾌할 수 있을 정도의 조롱이고 그런 조롱은 어느 권력자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조롱을 뭐 거부한다거나 하실 분이 아니죠. 문제는 예. 일베는 단순 조롱이 아니라 실제 일베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와 정말 뭐 성적으로 온갖 그런 정말 폐악스러운 그런 예. 발언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법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예, 현행법으로도 규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지금 정파적으로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그런 네네. 논란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도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예.
1: 일단 2년 전 4월 16일에 세일앤 마케팅을 했는데 이 세일앤은 사실 스타벅스 로고에 들어있는 그 네.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꿰어냈던 인물로 노래되는 분이죠. 사람이죠. 네. 그런데 요게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스타벅스 측에서는 세일앤은 그냥 스타벅스 로고에 들어있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의 대상이 되곤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 세일앤 같은 경우 스타벅스에 있는 그 반신반어의 그 인어 아닙니까?
1: 예.
0: 그거 자체는 뭐 뭐라 할 수 없겠죠. 문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세일앤 머그잔의 날짜죠. 그 머그잔을 판 날짜가 4.16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 예.
0: 4.16이라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비통해하는 그 세월호 참사의 그 날짜에
1: 예.
0: 그 날짜를 활용한 마케팅. 이번에 그게 바로 5.18의 탱크데이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1: 예.
0: 어떻게 세월호 모든 사람이 4.16이란 날짜를 정말 모두 추모하고 조심스러워했던 날짜에 세일한 마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자기 상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4.16에 5.18에 그 때마다 논란이 가능한 예상되는 마케팅을 하느냐는 거죠.
1: 예.
0: 저는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의 문제라면 실수지만 그 4.16에 세일앤 머그잔 팔고 5.18 때 탱크데이 하고
1: 예.
0: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1: 예.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일베처럼 모욕 조롱에 대한 사이트 폐쇄 또는 형사처벌 이런 부분에 세일앤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뭐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었는데
0: 스타벅스에 파는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무슨 예. 뭐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 예.
0: 법률적으로 일베와는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그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모든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모든 경영학의 기본인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정면 부정하고 아주 반인륜적 그런 그 마케팅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단 가만히 않을 것이고
1: 예.
0: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지 형사적이 아니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혐오
1: 예.
0: 마케팅을 정말 책임 있는 대기업이 혐오 마케팅을 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 내일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스타벅스 측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담당자는 의도가 아니었다, 잘 모르고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0: 그건 뭐 본인이 예. 4.16, 5.18에 각각 그 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4.16, 5.18 등등 여러 가지 주요한 날짜마다 특이한 그런 마케팅을 주도했다. 그런데 자기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1: 예.
0: 이미 정용진 회장도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각종 마케팅에 활용했던 상품들 다 폐기하고
1: 예.
0: 정용진 회장도 단순한 말로가 아니라 저는 4.16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방문해서 백배 사죄하고 5.18 민주공원 방문해서 정말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이 겨우 풀릴 거라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0: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워키!

0: 전화.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네, 뉴스쇼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CBS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2: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3: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0: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월요일의 코너 정치 맛집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불붙은 선거전 상황과 주요 쟁점들을 이 네 분은 어떻게 보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7: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8: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9: 네, 지방선거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이맘때면 마치 예전 전화모도부 정도의 두께의 선거 공보물이 각자의 집으로 배달됩니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여러 후보들의 인적사항과 재산, 병역, 뭐 전과 그리고 핵심 공약 등이 적혀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보낸 공식 공보물이 장수로는 모두 5억 8천만 장이라고 했습니다. 발송비만 수백억 원. 여기에 각 후보들이 직접 만드는 공보물 제작비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보물들이 뜯어지지도 않은 채 재활용 쓰레기 종이칸으로 이동합니다. 고급지고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 또 이메일 등으로 선거 공보물을 보내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는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디지털 공보물이 훨씬 더 편리하겠지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유권자에게는 종이 공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국민 조사를 해서 종이 공보물 대신 디지털 공보물을 받겠다고 하는 분은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만큼 비용도 아껴지니 포인트 등 다른 혜택을 주면 됩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참여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광고를 해보고 일단 지금처럼 버려지는 공보물을 계속 보내는 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1: 예,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를 뉴스를 깊은 맛을 볼 수 있게끔 맛볼 수 있게끔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네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로 저희가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휴일에도 아침 일찍 스튜디오를 찾으셔서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인 디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셰프의 오늘 메인 요리는
4: 예. 네, 제가 가져온 이슈는 박근혜까지 나선 대구 총력전입니다.
1: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어요.
4: 예. 그렇죠.
1: 예. 대구 총력전. 예. 잠시 뒤에 영상과 함께 또 보도록 하고요. 이긴 셰프의 요리는
5: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김용남 차명대부업체 의혹까지입니다.
1: 아.
5: 물음표입니다.
1: 의혹까지면은 다른 거 있고 하나 더 있다는 뭐 이런
5: 그렇죠. 쌓여 있는데 지금은 주제만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1: 네, 김근식 셰프 요리는
3: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요리는 삭발한 박민식 단일화 물 건너가나입니다.
1: 단일화 물 건너가나 삭발 박민식 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현정 셰프의 오늘 메인 디시 요리는
6: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요. 일베 정조준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 아, 일베가 또 네.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얘기도 나중에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셰프의 박근혜까지 나선 대구 총력전 가져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경 후보 지원 유세에 나왔는데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7: 그래서 참 그 오랜만에 이렇게 칠성 그 시장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막 반가워해 주시고 그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아유 진작 와서 뵀어야 되는데 이거 죄송한 마음도 들고 대구 그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저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침 그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저희가 일단 아주 간단 명료하고 직관적인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박원석 셰프님부터 해서 네 명의 간단한 의견. 대구의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지금도 통하나 과거의 이름인가?
8: 과거의 이름이죠.
1: 과거의 이름이다. 김무식 교수님은요?
9: 대구에서는 일정하게 영향이 있죠.
1: 대구는 일정 네. 영향이 있다. 김현정 네. 의원님은?
6: 보수 결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도나 이런 쪽에는 역효과 날 것이다.
1: 종합적으로 따지면
6: 역효과 날 것 같습니다.
1: 역효과다.
6: 네.
1: 이긴 총장님.
5: 저도 10년 전에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결집에는 한계가 있다.
1: 한계가 있다.
5: 네.
1: 예. 그러면은 대구의 일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선거의 여왕은 과거의 명성이다가 조금 우세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지금 대구 선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크게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없어요.
1: 그러니까
4: 대구는 일종의 이제 진영 결집은 뭐 할 만큼 다 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1: 예.
4: 아, 이제는 뭐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누가 지역 경제 발전 대구가 워낙에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소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적임자냐 뭐 이런 어떤 조금 전 실용적인 잣대로 선거의 승부가 갈릴 텐데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거는 확장성을 갖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1: 예.
4: 원래 뭉쳐있던 보수층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이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이제 화제성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무탈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지 다시 대구를 박근혜 시대로 돌리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1: 예.
4: 누가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가 지금 녹록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함께 칠성시장을 방문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게 선거 캠페인에서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추경호 후보의 캠페인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를 예. 내세우는데

0: 하나는 강한 결집을 내세웁니다. 이재명 우리 대구가 마지막 보수의 이제 심장이고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권 견제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내가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그런데 전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옛날식 선거 방식이잖아요.
1: 예.
0: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난 수십 년간 대구라는 정치적 자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도대체 뭐 했냐. 근데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부총리는 의미 있는 그런 선거 캠페인인데 그것도 여당일 때 얘기죠. 야당이 돼가지고 뭐 경제부총리 출신이 지역발전에 무슨 큰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김부겸 총리가 잘 버티고 있고
1: 예.
0: 이번만큼 선거 결과가 다를 거다. 바닥 민심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대구에서 하더라고요.
1: 대구에서 하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의 여왕이냐 아니냐 해서 대구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복잡계인 게 결집이 생기면 또 역결집이 또 생겨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측이 힘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교수님. 대구에서만큼은 이제 그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또 대구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서적으로 보수의 어떤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는 확인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서 뭐 계속 돌아다니고 또 뭐 계속 그 동선을 확보해 가지고 움직이면서 유세라고 이러면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1: 예.
2: 근데 한 번쯤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저 정도는.
2: 네, 대구에서만큼은. 한 번쯤은 저렇게 나타나서 추경호 후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박근혜가 있고 박근혜가 지지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한번 확인해 주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1: 예.
2: 두 번, 세 번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과하면 역효과인데 그렇죠. 저 정도까지는 그렇죠. 괜찮다.
2: 괜찮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일주일이요. 이제 사전투표가 당장 이번 주 있기 때문에 예. 일주일 남은 기간에 대구의 향방은 저는 결국 인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도로서 민주당 지지와 국민의힘을 지키자라는 이 그 정당에 대한 호호도는 이미 상당 부분 저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도 무당층의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은 인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호 김부겸에 대한 이제 개인적 평가인데 추경호 후보는 약점이 하나 있죠. 일단 개헌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예. 있는 약점이 하나.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김부겸 후보도 제가 볼 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입니다만 대구에서는 그동안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구에 사실 정치를 포기하고 양평에 가 있다가 갑자기 날라온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의 밑바닥 민심은 또 김부겸 후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평가가 호호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인사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후보이기도 하고
1: 예.
2: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선택하지 않은 마지막 부동층은 추경호냐 김부겸에 대한 대구 특유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저는 승패를 가를 거라 생각합니다.
1: 예. 김현정 의원님.
3: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유세 나온 게 마지막 2017년 탄핵 이후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이제 처음 나온 건데요. 그만큼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 측에서는 보수 결집도 최대치로 안 되고 있다라는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먼저 예.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진숙 그 후보도 보궐선거 나왔는데 거기도 사실은 이렇게 추경호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가 원외에서 몇 차례 거기에 출마를 계속했었고
1: 예.
3: 거기 토백입니다. 근데 이진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정서가 달성 국민들한테 많이 먹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급했다,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현수막 슬로건도 다 바꿨거든요.
1: 아,
3: 대구를 바꿔보자.
1: 예.
3: 그 대구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지역 일꾼론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념 논쟁을 다 배제하고 예, 인물론으로 이렇게 그 시민 여당 후보 이걸 강조하는 전략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대구는 힘든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라는 일꾼론으로 계속 가고 어쨌든 지금 추경호는 내란 주요 임무의 피고인 아닙니까? 그런 그 뭐 윤석열의 그런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 대구의 시민들이 해초를 들어달라라는 예. 거기에 일꾼론 요걸 다 접목한다라고 하면.

0: 그리고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 꼭 한번 이번에는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이제 개인적 바람 플러스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서의 네. 바람이죠.
0: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1: 이기인 총장님은
2: 박근혜 대통령이 여느 야당 못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1: 아, 그래요?
2: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때 광화문에서 아주 거세게 이제 시위했었던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기도 했고 그때만 해도 지자체에서 처음 복지 정책을 만들 때는 중앙정부와 반드시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쳤었어야 되는 건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그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처음 이제 물꼬를 트게 된 시기였었거든요.
1: 예.
2: 그때 이제 이 현금성 정책이 시작되니까 전국으로 퍼진 건데 그 잔상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반감이 있을 것 같고 또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위기감도 있겠죠. 본인이 탄핵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에 사실 지방선거가 대참패를 했잖아요.
1: 예.
2: 아마 똑같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그 위기감이 뭔가 이 선거 지원까지 나서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자존감 회복도 있을 거다. 보수의 어른으로 남기 위한 지금 보수의 어른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자 보수의 어른으로 남기 위한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추경호부터 오늘 사실 그 대전시장부터 충남까지 지금 선거 지원을 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1: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에 가고요.
2: 네.
1: 그래서 이장우 후보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가고 그다음 공주로 이동해서 김태훈 후보도 또 지원 유세를 한다고요.
2: 옥천도 가죠. 김영환 후보까지 예. 지원한다라는 건데 지금 대구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어쨌든 본인의 어떤 활동의 기지개를 켜겠다라는 식으로 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전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보는 게 지금 새로 보수 진영에서 유권자로 진입한 2030층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라든지
1: 예.
2: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선거에 영향하는 서사와 향수가 잘 없는 분들이세요. 경험적으로 체감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를 회귀하는 것 아니라는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결집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TK 고령 보수 지지층을 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중도층이나 수도권층이나 청년층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효과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들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뼛속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오래 했는데 이번 선거 어려울 것 같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가서 좀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정도의 효과?
2: 유권자의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 이념적 어떤 구분보다는 이 정말 경제정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정말 공정한지에 대한 그 실리적인 정책을 되게 많이 평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2: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너무 과거의 인물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3: 저는 전직 대통령들은 역사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권력의 시간은 끝났어요.
1: 예.
3: 때문에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들의 업적이거나 통치에 대한 어쨌든 국민들의 평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원로로 남아야 되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선거에 뛰어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1: 예.
3: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 커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안긴 겁니다. 최초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성찰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저렇게 이제 다시 이 정파의 인물로 돌아와서 선거에 한가운데 선다는 게 그럴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떳떳하지도 않은데
1: 예.
3: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1: 가장 위기로 몰아넣은. 네,
3: 행여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데 자극받아가지고 나서지 마십시오. 도움도 안 됩니다.
1: 박원석 전 의원님 말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나서지 마십시오.
3: 네, 역사의 시간들을 사시라.
4: 항상 모독각을 하더라고요.
5: 저도 근데 네. 오늘 대구까지는 뭐 다 의례적인 절차
1: 예.
5: 그리고 뭐 한번 있을 수 있는 뭐 의식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대구를 넘어서서 오늘 뭐 대전 가고 또 공주 가고 또 옥천까지 옥천은 예. 이제 유경수 여사 그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충북까지
5: 가면 네, 그렇게 가면 저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1: 그건 오바다. 예,
5: 대구시 경계를 넘어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움직일 때 물론 뭐 화제성이 있어서 기사화는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컨대 보십시오. 김태형 후보 지금 박수현 후보하고 박빙에 지금 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태형 후보가 그나마 그렇게 버티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정진석 실장 나온다고 할 때 가장 나를 세워서 막았고
1: 예.
5: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해왔던 그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장우 후보나

0: 이제 김태훈 후보가 다 친박의 또 오래된 핵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지상정상 갈 수도 있겠죠. 그나마 제 생각에는 속으로는 안 오셔도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싶은데.
1: 김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김태훈 지사가 네.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0: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0: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냥 그 정치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재용 후보도 그렇고 김태훈 후보도 그렇고 뭐 추경 후보도 다 친박계들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1: 그러니까
0: 아,
1: 지난번에 MB는 친이계여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정계천 같은 건가요?
0: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랑 같이 엮을 필요는 없고 제가 요거를 지금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점점 더 강도가 더 세지겠지만 얼마 선거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 당의 지지층은 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집이 수렴이 될 거잖아요. 결국 중도층 싸움인데 중도층.
2: 예.
0: 중도층에는 이 행보가 결코 도움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 보수의 그 합리적 보수나 이런 측이라도 좀 더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 조바심 뭐 급한 마음 이런 차원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2: 그러면 본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쭉풍령을 넘어서 쭉 충청도 쪽으로도만 이렇게 가시면
0: 네.
2: 좋아요, 싫어요.
0: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보수의 일부 결집 효과는 있겠지만 그 제한적이고 오히려 네. 그 반대로 거기서 빠지는 표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언제적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도 너무 급해도 그렇지 지금 너무 과거로 지금 퇴행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건 정말 우리
2: 아니다
0: 그 정치의 발전 차원에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대구 지지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 의뢰 지난 16일에서 20일까지 대구 800명을 면접한 조사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민주당 김부겸 40, 국민의힘 추경은 39, 오차범위네. 숫자로도 격차는 1%예요. 원래 10% 이상 포인트, 오차범위 바깥으로 김부겸 후보가 앞서 있다가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 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김부겸 후보 측 캠프에서는 그 예상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선거를 이제 많이 치러봤잖아요. 때문에 처음에 김부겸 후보가 크게 앞선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게 마지막까지 유지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결집이 이루어져서 박빙의 승부를 할 거다. 근데 이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다.
2: 예.
1: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집단 탈당 그리고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이에요. 지금 한 서너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것 같고 보통은 지금쯤이면은 대구에서 이전 선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그냥 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그걸 가지고 선거 행보라고 보긴 어려운데 최근에 예.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하고 뭐 간담회 하면서 박정희를 높이 평가한 게 아니고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군위에 가서 모내기하고 뭐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 안동에도 두 번 연거포 갔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 효과도 일정하게 미칠 텐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대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김부겸 후보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 대구 신공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오래된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할 거냐 당장.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경제부총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의 공약은 계획이지만 야당 후보의 공약은 그냥 의지예요. 의지. 자기 의지. 이제 그런 결정적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게 마지막에
2: 예.
1: 이제 중간에서 표심을 못 정한 그런 중간층들의 표심을 견인하는데
2: 견인할 거다.
1: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2: 이긴 총장님 혹시 뭐. 예.
3: 사실 그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로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오차범위 접전대 혹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 계기는 아마도 정부의 조작기소특검법 때문일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경 후보가 잘해서 지지율이 붙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가 못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이런 조작기소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부산에서 뭐 손털기 논란, 오빠 논란 등등이 이 대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접점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기서 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대구와 부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투표함을 열어보면 오히려 더 보수층이 더 많이 투표하는 그런 예. 결과가 역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결코 지금 민주당이 초반에 김부겸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을

0: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패배할 거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특히 대구에서는 샤이 보수, 불경도 마찬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오차범위 내면은 민주당이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기인 총장님의 주장의 취지 같아요. 네.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2: 그러니까 지금 그 이기인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보수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거에 예. 저걸 보면.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 진영 논리나 이념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거 그 사무소 현수막을 딱 교체했는데 슬로건이 새로운 도약이냐 이대로 정체냐 이렇게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구가 추경 후보가 뭐 그 부총리라 해서 경제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당일 때도 못했잖아요.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야당인데 뭘 하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대구에 있는 그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제 기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 워낙 보수의 심장이고 텃밭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대구는 지켜야 된다. 이 정서가 상당히 이제 강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도 김부겸 그 후보가 상당히 인물론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거기서 국회의원도 대구에서도 했었고 또 총리도 하셨고 당대표도 뭐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검증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정말 내란 세력들을 심판 좀 해주고 대구를 정말 성장 발전시킬 그 기회를 한번 달라라고 계속 읍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번 이번에 제대로 좀 한번 바꿔주셨으면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저는 그런 뭐 대구의 성장이나 발전 이런 걸 떠나서 지역구도 타파해도 상당히 큰 울림과 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있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 호남에서도 긴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좀 아마 이번에는 좀 대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또 기대해봅니다.
1: 지금 김현정 의원님 이제 기대와 요청. 갈망 이걸 표현하셨는데 바람
2: 아니 현재 분위기란
1: 바람을 보내주는데
3: 저는 그럼
1: 예상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3: 과학적인 분석을
2: 최선을
3: 해야
2: 됩니다. 다해야 될
3: 과학적 분석을 하면 선거를 여기 다 치러보셨지만 네. 선거 막바지에 갔을 때 치고 올라오는 쪽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세가 있다가 초반에 기세를 따라오면서 추격하는 쪽, 추격하면서도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 정도 여론조사 추이 트렌드면 돌아다닐 때 김부겸 후보가 만났을 때 악수할 때 느낌하고 추경 후보가 만났을 때 악수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10% 이상의 차이를 지금 추격해서 가파르게 올라와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의 경험칙상 보면 추경 후보가 일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개인 결국 인물에 대한 평가일 텐데 대구도 그렇고 대배 이제 그 지역이라는 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출향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 시민들한테 김부겸 후보는 출향인입니다. 대구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큰 밑바닥 정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대구 얘기까지 해봤고요. 그러면은 광고를 듣고 또 하나 지금 가장 관심이 큰데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수색 들어와 좀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또 보궐선거의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평택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기인 셰프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김용남 네. 차명대부업체 의혹까지라고 했는데 먼저 이 차명대부업체 의혹 관련돼서 김용남 후보가 해명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원장인 조국 후보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6: 제 동생이 운영을 하다가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경영상의 어려움도 토로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떠안아줬습니다. 어떠한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7: 이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0: 예. 유리로 가져온 이기인 총장님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십시오.
1: 그 제가 조금 아까 우리 대구 얘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 한 문장을 좀 말씀드리면 대구에 이수찬 후보도 있다는 거.
0: 아 예.
1: 지호사번
0: 예.
1: 이수찬 후보 있다라는 이수찬 예, 네 알겠습니다. 후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어쨌든 김영란 후보가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에서 알고 보니까 100% 지분의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김영남 의원 시절에 보좌관 출신 다른 차명의 운영이 아니냐라는 그 기사가 난 겁니다.
0: 예.
1: 당연히 김영남 후보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뭔가 외부의 취재 내지는 그 활자로만 텍스트로만 된 기사로 의혹 제기가 된 게 아니라 김영남 의원 본인의 육성이 나온 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가지 녹취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는 2021년에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 보좌진을 나 우리 직원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차명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배당 3, 4억 정도 받고 있는 거야라는 취지의 녹취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2018년 친동생의 녹취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무리 친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차명으로 하니까 짜증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예.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수사가 진전되지 않거나 재판이 지지부진하다가 본인의 육성이 담긴 증거가 나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남 의원이 아니라고 한들 2026년에 김영남 후보가 2021년에 김영남을 좀 부정해야 되는 꼴이라서 이게 어떻게 뭐 납득할 수 받아들여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고민이 아마 깊어질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세종에서 그 재산 신고 잘못해가지고 공천 취소한 사례가 또 있고 또 평택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입니까?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지금 만들어진 재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차명 대부업 의혹 논란이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지금 평택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고민이 아마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네. 일단 차명 대부업체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농업법인 설립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농업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를 했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돼 있다. 차명이다. 근데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용남 전 의원이다라는 게 의혹 제기고요. 녹취에 나왔습니다. 차명이야 어차피 배당은 내 거 이런 얘기도 있고 동생도 형이 차명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짧게 발음 잘해야죠. 짧게. 김우식 교수님 잘 들으십시오. 짧게.
2: 잘 안 됩니다. 지금.
0: 짧게. 저희가 이제 이게 문제 있다 없다. 이 의견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2: 문제가 크죠.
0: 크다.
1: 네, 네. 또 문제 큽니다.
0: 박원석 의원님
3: 문제 크죠.
0: 문제 크다. 네, 김현정 잘, 의원님은
4: 잘 해명해야죠. 예.
0: 불편하니까 건너뛸까요?
4: 아니요, 잘 해명.
0: 잘 해명해야 된다. 예. 그러면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선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0: 이긴 박원석 의원님
3: 저도 영향 줄 거라고 봐요.
0: 영향을 줄 거다.
4: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후보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 대부업체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0: 예.
2: 어젠가요?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간담을 했을 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0: 예.
2: 그랬을 때 물론 조국혁신당에 너무 선 넘지 말아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다음 나온 이야기가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0: 예.
2: 저는 그 이야기는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에서 저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내부에서 지금 그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 그 나왔을 때 번개처럼 정광석화처럼 제명했던 거라든지
0: 예.
2: 예전에 장경태 의원이나 또 이 강선 의원이나 이런 등등에서는 사실은 여론이 뒤끌면 본인 스스로 탈당을 해도 사실은 제명 조치를 했던 게 정청래 지도부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발언을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게 민주당 스스로가 아주 단칼에 큰 결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전에 김영남 후보가 어떻게 해명할지 또 김영남 후보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0: 간단한
2: 그래서 문제는. 아까 저기 나온 화면에도 김영남 후보 말이 그잖아요. 불법이나 탈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0: 예.
2: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의 워딩을 다 들었잖아요.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는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김현정 의원님.
4: 일단은 뭐 대부업과 관련된 문제 이제 여기 공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 대부업과 관련된 문제

0: 제가 불거진 것, 그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서 좀 적절한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그 본인 후보자가 이제 그 소명하거나 또는 그 동생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소명한 그 내용들만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그 저 가족 간에 불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평택에 있으니까 확인한 내용인데, 그 동생하고 누나하고의 그런 가족적인 불화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아마 오늘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1: 예.
0: 김영란 후보가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당사자가 가장 자세하게 소명을 해라라는 입장으로 하고 있고, 당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1: 예.
0: 이제 일단은 그 동생이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이제 차명으로 내 이름을 이용했다라고 2018년도 했던 녹취는, 그 이제 화가 나서 자기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형이 그런 것 때문에 한 얘기다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본인이 이제 지인하고 한 통화, 김용남 후보가 했던 그거 뭐 이렇게 나는 뭐 배당을 뭐 1년에 뭐 3-4억씩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은 본인의 소명에 의하면은 이걸 매각하려고, 워낙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매각을 하려고 자기가 좀 과장돼서 얘기했던 것 같다라고,
1: 예.
0: 하고, 어제 이제 분명하게 말한 것은 단 한 푼도 배당을 받거나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인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입장문을 낸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1: 예.
2: 일단 이건 좀 심각한데요. 공직 후보자로서 눈높이 안 맞는 건 분명하고요. 불법은 없었다 문제도 쟁점이죠. 왜냐하면 현행 대법법에 따르면은 차명으로 대법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1: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거죠?
2: 예. 그 농업법인은 2020년도에 동생으로부터 김용남 후보가 지분을 인수한 게 맞는데, 그 대부업체는 2017년부터 영업을 해왔던 회사인데, 거기에 대표자는 김용남 의원의 보좌관으로 돼 있어요.
1: 예.
2: 그런데다가 그 대부업체 주소가 김용남 의원의 법무법인하고 같은 곳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옮길 때도 같이 옮겼어요. 서울에 있던 법무법인 주소에서 수원에 있는 법무법인 주소로.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차명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2: 물론 이건 100% 확신하려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불법은 없다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김용남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내가 이제 공직에 있지 않고 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0년 사이에 공직 선거를 3번 출마했습니다.
1: 예.
2: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그러면 선거에 출마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청문회 거치고 공직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공직 선거에 나올 사람이 이게 차명 그 소유 경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부업체, 이것 말고도 사실은 농업법인도 그렇고 그 1호 네트워크라고 하는,
1: 예.
2: 가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법인도 사실은 잘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법은 없었다 치고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최근 2-3년간 영업을 안 했다는데 작년에 증자를 했어요. 영업을 안 하는데 증자를 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자본금을 3억에서 5억으로 늘렸습니다.
2: 예. 그리고 폐업했다고 얘기하는데 폐업 시점이 첫 보도가 나온 5월 22일이에요. 그것도 세법상 폐업입니다. 그 법인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인이 존재하고 영업을 재개하면 1년 내에 살릴 수 있어요.
1: 예.
2: 1년 기간 내에는. 때문에 이걸 완전히 법인을 없애고 진짜 폐업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지난 2-3년간 영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을 안 하는데 증자를 했다는 것도 어렵고, 정확하게는 신규 대출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 대출이 없었을까요? 대부업인데.
1: 예.
2: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까지 김용남 의원이나 이 그쪽에서 후보 측에서 한 그 해명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어떤 해명을 할지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 가족사의 불행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면 가족사의 불행을 통해서 밖으로 알려진 이런 얘기들이 전부 허위냐. 이게 핵심인 거죠. 게다가 지금 고발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수사로 연결돼요. 바로.
1: 경찰에서 수사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 아니 바로 수사 연결돼요. 예. 왜냐하면 직전까지 영업을 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0: 근데 차라리 저도 뭐 수사에서 밝혀지는 게 사실이 좀 좋겠어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의 해명하고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박원석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 차명으로 김용남 후보가

0: 만사 무사 대부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1: 예.
0: 그걸 전제로 해서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란 후보의 주장은 그냥 그 동생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2020년도에 떠하는 것뿐이지 만산무사 대부의 경영이나 이런 건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어제 그 동생도 그 이제 본인이 그 실제로 그 한모 씨라고 하는 이제 김영란 후보의 오래전에 이제 보좌관했던 그런 분은 맞는데 그 선거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이렇게 그 저 대표자로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 실질적인 그 저 실체적 진실이 뭐냐를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주장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일단은 본인이 그거 관련해서 아주 당에서도 자세하게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라, 오해 없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 입장문을 낸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 예.
2: 저는 이제 양문석 의원의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도 이제 대출 사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당에서도 윤리감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산 건데 그때도 윤리감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1: 예.
2: 그때도 지금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소명해라고 아마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강행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여론조사 많이 잘 나왔었는데 부산이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의혹이라면 특히나 김영남 의원 본인의 목소리가 나온 녹취까지 공개가 됐다면 이거는 당연히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공천 취소를 한다거나 사퇴를 시키는 게 답이죠. 근데 꼭 똑같이 양문석 사례를 똑같이 반복하고 거듭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김영남 의원의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걸 좀 봤는데 5월 18일에 대부업에 등록갱신까지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대요. 전 그게 또 고의적인 좀 무지 전략으로 좀 보는 게 대부업을 등록갱신하려면 일부러 신청서를 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게다가 자본금 증자로 한번 그러니까 자본금보다 10배가 넘어간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부업체라면 더욱더 깐깐하게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보도만 보고 알았고 자동갱신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과 이 의혹을 본인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적인 무지. 이런 전략으로 좀 보이어지거든요.
3: 김영남 의원이 여기 없으니까 네.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일단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산하려고 했는데 청산 절차를 더 용이하기 위해서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훨씬 강제 청산이 돼서 복잡하다는 게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그거 갱신했어요 라고 이렇게 한 건 아마 내가 실질적 경영을 안 했다는 증거야.
0: 그렇죠.
3: 난 몰랐어. 이 얘기를 나타내기 위한 걸 수도 있고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2: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청산된다 하더라도 등록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추심에 대한 권한만 없어지지 그
1: 예.
2: 채권에 대한 그 권한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좀 보여지고 배당도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주식 배당 같은 걸 아마 생각하실 텐데 그게 법원 낙찰 경매 배당금이라는 게 있대요. 정말 악질적인 대부업체가 거둬들이는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인데 보통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1, 2금융권의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체가 됐다 그러면 저당을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깁니다. 대부업체가.
1: 예.
2: 근데 그때 대부업체가 낙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시중은행에 근저당권을 헐값에 사온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권리가 생기면 그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배당금이 있답니다. 아마 그걸로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1: 예.
2: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잘 조사해야 된다.
4: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당연히 이제 김영남 의원의 해명을 듣겠지만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거냐.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선거구 내에서의 파장 정도라면은 그냥 갈 겁니다. 이미
1: 예.
4: 투표용지도 인쇄된 마당에 뭐 지난 총선에 아까 양문석 의원 사례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평택 선거구를 넘어서 다른 선거에 영향을 주는 파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할 거고, 김영남 의원이 저하고 이제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이긴 하지만 이제 공사는 구분돼야 되니까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차명 운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본인 통화. 그거는 이제 이 대부업체를 매각하기 위해서 좀 부풀려서 실적을 얘기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이 대부업체 운영 상황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 통하면서 한다는 것도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1: 예.
4: 그래서

0: 물론 이제 저는 수사를 해야만 이 실체적 진실이 뭔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고 나온 후보가 이로 인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게다가 이제 대법이라는 게 갖고 있는 사회적 관념이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냐? 이 고민을 안 될 수가 없고 아니 평택 유권자들은 무슨 이게 운명의 장난입니까? 무슨 조국 후보라고 떳떳해 여러 가지 본인의 사법적 문제로부터 게다가 지난 그 평택에서 의원직 상실한 그 민주당의 전 의원이 부동산 차명 소유를 숨겼다가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가 의원직 상실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슈는 다르지만 뭐 결이 비슷한 이런 문제가 또 터지니까 평택 유권자들의 심리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1: 저는 이제 그 정치 관례상 보면 결국 투표율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문석 모델로 가면 김용남은 살고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문석 사례에서 봤지만 당선되고도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아, 감옥 가지 않았지만.
2: 감옥은 안 갔어요. 네,
1: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선거를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민주당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관계는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강론 세론에 들어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유보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이러한 논란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파장과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본다면 양문석 사례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논란이 큰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부업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재산 신고가 127억인가 그래요. 127억 하면서 대부업 절 차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 갖고 뭐 배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집안 내외에 어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7억까지 가지면서 저는 그런 재산을 가지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족 간에 화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도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2: 그건 이제 100억 이상 있는 분들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여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2: 김우식 교수님이 지레짐작으로 얘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자꾸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지금 이렇게 의혹을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직에 나가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대부업, 차명으로 대부업을 그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건 정말 안 좋,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2: 그런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3: 반면에 이제 본인의 입장은 가족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벌려고 대부업을 그 자회사로 둔 그 농업법인이 인수한 게 아니라 동생이 경영난이 어렵고 소송에 막 휘말려서 소송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자기가 떠안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 돈 벌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동생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난 거고 뭐 그 자기가 직접 그 만산무사 대부라는 대부업을 통해서 단 일원도 뭐 배당이나 수익을 받은 적도 없고 영업도 거의 안 하고 폐쇄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전 사실 가족사가 어떤 건지 좀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좀 이해될 만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 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해명이 어느 정도까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 오늘 그러면 해명을 한다는 거죠.
3: 네네.
2: 오늘 자세한 내용.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라면 2013년에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농업법인 1호를 설립했는데 이 1호의 지분 90%가 김용남 후보 지분이잖아요.
3: 그게 2020년도에 인수한 거죠.
2: 지분은 20년도에 인수했고 그다음에 이 1호가 대부업체를 설립한 게 2017년.
3: 17년이고.
2: 김용남 후보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건 2020년.
3: 20년입니다.
2: 네. 녹취가 처음 나온 건 21년.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3: 그렇죠.
2: 지금 시간 관계가 약간 그렇게 돼 있다는 거.
3: 그래서 이제 뭐 그 2022년도에 금감원에서 저 제재를 당하고 뭐 이렇게 그 갱신을 하고 이런 것들은 김용남 후보가 만산무사 대부란 대부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전제로 했을 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그냥 그 저 자회사로 있는 만산무사 대부를 그냥 떠안아서 동생이 문제 때문에 떠안은 것뿐이지 경영에 개입하거나 뭐 그 배당이나 받은 적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만산무사 대부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의 이제 소명이라는 것이죠.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입장문을 내용을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김우식 교수가 가져온 건데.
1: 네. 예. 뭐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뭐 계속 관심이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이 격차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하정 후보 사이의 어떤 이 박빙

0: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또 앞서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서 예. 저는 대충 구도는 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어떡해요.
0: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3중 내지는 뭐 이렇게 1강 2중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양강 구도로 들어왔고 양강 구도 속에서 박민식 후보의 그 지지표가 선거 막판에 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는 어떤 무당층이 있다면 이 무당층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고 볼만한 저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1: 선거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본론은 광고를 듣고 제가 유튜브에서 네. 본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0: 제가 거기서 딱 맞춰서 끝냈습니다.
1: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또 눌어붙었네.
1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3: 네, 대체 휴일인 오늘 본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4: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기적이란 말 좋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삶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문장들 속 한 문장입니다. 버나드 쇼의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당신은 60초의 행복을 잃는 셈이다. 즉, 60초 동안 기적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3: 날씨와 생활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반면 호남지방과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씩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지방으로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울은 17.9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 30도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동두천과 원주 30도, 대전 29도, 광주 27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대비가 필요하겠고 이로 인해 낮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 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